그토록 남을 잘 웃기기로 유명한 이 사람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참 동안 상담을 하고 진단한 결과 선생님은 심한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을 고치려고 하면 신바람나게 한 며칠 동안 신바람나게 웃을 수 있으면 이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바람나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영국 천지에 그리말디라는 사람처럼 잘 웃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선생님, 죄송하게도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그리말디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슬픔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남을 웃기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은 지극히 우울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에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미국의 영화 배우나 인기 스타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가 캘리포니아의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세계적인 뛰어난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병원이 또한 그 동네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들이 하나같이 정신과 쪽으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유명한 스타들이 사는 그 지역이 정신과 병원이 가장 많다. 그런 얘기를. 인기 스타인 에바 가더너는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고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인기 스타가 되고 돈이 많아질수록 혼돈과 초조함과 긴장은 떠날 날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기인이 될수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남을 웃겨주면서 자기는 울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릴린 몬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수면제를 그냥 한 주먹 먹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이 인기나 명예,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행복은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샘솟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스웨덴의 오페라 가수인 제니 린드가 있었는데 그는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무대를 떠나버렸어요. 그녀는 부와 명예와 온 사람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것이 있었음이 인기가 있었음에도 그 시대의 영웅으로 떠박떨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무대를 그냥 쉽게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곧 돌아올 것이다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몇 년 후에 그의 친한 친구가 그를 찾아가서 그의 무릎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석양을 바라보며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한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친구는 그녀에게 전성기에 무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당신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다시 무대에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왜 그렇게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녀는 대답하기를 무대 위에서 받는 그 기쁨, 그것은 순간적인 환희일 뿐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행복감이 스며드는 이 기쁨,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행복의 열쇠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보다가 더 귀한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추는 이 광수는 잔잔한 기쁨이라는 시를 쓰면서 아침에 번쩍 눈을 뜨면 담담한 기쁨을 느낀다. 불안한 세상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고 또 하루를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낀다. 옷을 갈아입고 창문을 열고 아침 햇살과 맑은 하늘과 산과 숲을 보면 기쁨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에 소재하고 옷깃을 여미고 있으면 어딘가 감상의 기도를 올리고 싶어진다 그랬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서 있는 발밑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여기에 내 마음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 마음의 고백을 고스란히 말씀 위에 쏟아놓고 있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 누가 더 오래 사느냐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적어도 10년은 더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체질적으로는 남성들이 강해 보이는데 여성이 훨씬 더 약해 보이는데, 물어보면 그런데도 여성들이 어느 누구를 건드려 물어봐도 안 아프던 사람이 없고 다 아파요.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 혼자는 아프다 슬프다 아무 얘기하는 게 없어요. 나만 보면 아이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뭐 파스를 붙여달라는 등 온통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애교로 봐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나보다는 10년은 더 살 거니까. 내가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부인들이 대체로 약하고 5만 가지 질병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들은 희노애락이 분명하다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감정이 둔하고 희노애락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집회를 인도하러 가봐도 여러분, 강사가 앞에서 아무리 할렐루야 해도 남자들은 쓸렐루야 하고 앉아 있어요. 아무리 웃겨도 남자들은 쉽게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냥 송아지 승림 쳐다보듯이 그냥 눈만 끄뻑끄뻑거리고 앉아있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얼굴 표정도 잘 변하지를 않아요. 양포교회 교인들 말고. 그러나 여성들은 감정의 변화가 예민하고 반응이 확실합니다. 기쁨인 기쁨 표정을 다 해요.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금방 주르르 흘리고 웃기기도 잘하고 삐치기도 잘하고, 예? 감정이 맺혔다고 푸는 것도 여성들이 잘해요. 여러분, 사람이 욕을 하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금방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미움이 생기고 쓴뿌리가 만들어지고 남을 미워하고 꼴보기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미워하는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희노애락 중에 최고의 감정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장 천박한 사람이 짐승처럼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먹잇감이 생기면 목숨 걸고 그걸 물어뜯고 다투잖아요. 사자들이 사냥하는 걸 보면 애비도 자식도 없고 힘센 놈이 최고예요. 예. 동물들은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먹을 것만 있으면 무조건 물고 뜯고 덤비고 싸우고.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희노애락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예배드릴 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교회만 봐도 기쁘고 찬송 부르면 기쁘고 말씀만 들어도 기쁘고 교회 오면 더 기쁘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감성이 풍부하고 감성의 변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은혜도 잘 받고 감성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남성들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피가 맑고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원활하고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 그리고 내적으로 마음속에 희노애락이 분명한 사람,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할 줄 알고 웃기는 일이 있으면 웃을 줄 알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할 줄 알고 감성의 흐름이 원활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열렬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찬송 부를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손뼉 칠 때는 정말 함께 힘있게 치고 분위기에 맞춰줄 줄 아는 이런 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웃고 살면 인생 대박이 나고 징징거리면 인생 쪽박이다.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 우리가 1분만 신바람나게 웃어도 여러분 10분 동안 조깅하고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더 좋대요. 여러분 하루에 15분씩만 웃으면 수명이 이틀씩 연장이 될 수 있대요. 웃을 때 장수 호르몬 엔돌핀이 왕성하게 나오게 되고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내가 가짜로 억지로 웃는 거하고 진짜로 웃는 걸 구분 못한대요. 하여튼 웃으면 그냥 엔돌핀이 팡팡 나온다는 거예요. 웃기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소문 만복내 웃으면 만복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언제든지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지라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주일은 죽을똥 살똥 모르고 웃고 그냥 일주일 내내 웃어요. 웃어. 미국의 코미디언 밥 호프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치료가 안 되고 1개월 정도 이상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져준 이야기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면 많이 웃어라. 그게 처방전이었어요.

그래서 밥 호프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진짜 내가 남은 웃기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이 간이 막 휘뚝 뒤집어지도록 내가 웃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냥 뭐 우는

나중에 완치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질병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불평대학 원망학과 학생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생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행복의 포인트예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말씀이 어려롭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 뜨거운 교회를 가보면 예배 시작 전에 벌써 분위기가 은혜는 아마 찬양 부르면서 절반 다 받아버려요. 아, 요즘 우리 이지훈 전사님 완전히 막 불이 붙었어요. 보니까 완전 찬양의 프로예요. 프로. 아이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이 정도 이 교회 분위기에서 이 정도 찬양 리더자를 세운다는 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 김진동 목사님이 인기가 많은 걸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해 봤어. 우선 말씀이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예. 아주 쉽게, 뭐 힘드는 게 없어. 설교를 해도 힘드는 게 없고, 말을 해도 그냥 뭐 마이크만 들었다 그러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웃기면서 재밌게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상처를 받고 약점이 보이고, 사람에게는 가까이 할수록 허물이 자꾸 보여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인간관계는 다 주고받는 관계예요. 달면 먹고 쓰면 뱉어버리고, 유익하면 땡기고, 해가 되면 내쳐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가까이 할수록 더 좋아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 대학생의 약 1200여 명 이상이 정신과에 가야 할 정도로 아주 정신과적으로 서울대학생들이 문제가 많다. 어느 보도를 보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유명 대학에 들어가도 또 상대방을 누르고 밟고 지나가야 취직이 되고, 취직을 했다 해도 구조조정이 되기 쉽고, 결혼을 해도 이혼율이 50%고, 너무나 힘든 세상, 광기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편안할 수가 없고,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일을 해도 끝이 없는, 아무리 해도 욕을 먹고 구조조정이 되고,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술을 퍼마셔도 해소하려고 해보지만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내성을 길러야 돼요. 병을 이기려면 항균작용, 면역기능, 내 몸에

저항력이 생겨야 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무장이 돼야 돼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잠이 오지 않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고난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조용히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힘있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면 희노애락이 생깁니다.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들도 보면 노래를 잘 부르고 유명 가수가 되기까지 히트치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명 가수 시절을 10년, 20년 긴 세월을 보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별꼴을 반쪽이 되는 세월을 지나고 무명 시절의 서러움을 딛고 세월 속에 울분이 쌓이고 한이 쌓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한이 쌓이고 쌓여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목소리 속에는 가슴에 한이 묻어져 나오는, 그래서 오늘날 트롯 가수들이 유명해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 속에 인생에 한이 뿡겨져 나오고 눈물이, 서러움이, 기쁨이 그 노래 한 곡에 담겨져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담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면 산수를 잘한다고 그래요. 산수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자꾸 더하기를 하게 되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자꾸 빼기를 해버리고 은혜와 축복, 성령의 은혜, 능력은 곱하기를 해서 받아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니까 인생 산수를 잘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 드리면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면 우리 소원도 저절로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정경 총회장이셨고 서울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셨 이 김창인 목사님, 그분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은 항상 절교 외우고 어디 가도 그 이야기를 잘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0: 일평생 그분은 그 한 절을 붙들고 살았어요. 젊은 한때 폐기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암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폐기력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목회에 대성공을 하고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타이밍과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때가 되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축복의 때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 말씀만 들어도 기쁘고, 예배만 들어도 기쁘고, 교회만 봐도 기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제1교회를 섬기시는 권정무 집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십니까.
0: 환영합니다. 예.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1: 아, 예, 저는 저 권정무 집사라고 하고요. 지금 건물 청소, 소독업, 저수조 청소, 또 경호 경비업, 에어컨 분해 세척 등 오염된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하는 청소쟁이입니다.
0: 네. 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1: 예.
0: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1: 예, 주식회사 한결이라고 하고요. 한결이라는 회사는 영어 이니셜로 Human and Green, 그래서 인간 존중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0: 아, HG.
1: 예, 예. Human and Green.
0: Human and Green이 또 한결의 약자도 되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각광받는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모로 많이 힘든 부분도 많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26년 반을

0: 동안 회사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 시작한 지 이제 9년째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고객이 없었어. 또 어떤 일이 와도 실력은 부족한데 일은 잘해내야 되고 그런 클레임도 있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1: 아, 고정 고객이 많지 않을 때는 영업난도 통과를 하셨네요. 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셨어요, 집사님?
0: 아, 이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안정된 모습을 갖추어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기 집에서도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청소를 할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집사님께서는 직업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청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0: 저는 청소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청소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고 플러스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일이다라고 그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1: 플러스 에너지를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일이다. 네. 굉장히 멋진 네. 정의인데요. 실제로 청소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청소가 진행된 곳은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집사님.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슬로건이 네. 청소의 힘입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는 거, 플러스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 그런 힘이거든요.
1: 문제는 청소를 하겠다라는 결단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집사님. 저는 항상 청소를 하는 건 좋다, 하지만 내일 하자 이러거든요. 이 미루는 것, 청소의 힘과 미루는 힘, 두 개가 맞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습관이거든요.
1: 습관.
0: 예.
1: 습관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집사님. 어느 네. 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고생을 해야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권 집사님께는 좋은 취미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 1번 취미,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러닝 아니겠습니까? 달리기 좋아하시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아, 저는 1999년 33살이었는데요.
1: 예.
0: 그때 지금 양덕동 법원 그 자체 건물만 있을 때 그때 마라톤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지금 26년 이상을 지금 달리고 있고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10km 가까이씩을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1: 와.
0: 뛰고 있고 주말에는 좀 많이 뛰고.
1: 이 러닝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유행이 찾아오기 훨씬 이전부터 집사님은 뛰셨네요.
0: 예, 그러니까 1999년도 2000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마라톤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그때는 제가 젊은이잖아요. 30, 30대 초반 이랬으니까 그때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습관을 들여가지고 아직까지도 포항의 전역을 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또 한 사람이고요.
1: 26년을 뛰셨어요. 예. 건강하시겠습니다.
0: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고 있고요. 제가 그 거리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1: 네네.
0: 어느 날 뭐 이렇게 발표할 기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30km를 뛰고 26년을 뛰고 이러면은
1: 예.
0: 그 자체만 해도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도는 거리를 마라톤으로 그렇게 한 거죠.
1: 지금까지 쭉 뛴 거리를 다 더해보면.
0: 예예. 예. 네. 또 제가 마음이 내키면 맨발로도 제가 28km까지는 그냥 제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제가 이 다음에 여쭤볼 질문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저희는 좋은 운동화를 신고 요즘 러닝화가 또 좋은 러닝화가 뭐 뭐다라고 광고도 참 많이 하던데 집사님은 맨발로도 뛰신다고요?
0: 예, 맨발로 뛰고 있습니다.
1: 왜 그러신 거예요?
0: 아, 제가 이제 포항에 맨발 걷기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데가 2020년 초부터거든요.
1: 맨발 걷기.
0: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걷기도 좋다는 걸 알고 있고 뭐 건강이 좋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 제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평생 해온 마라톤은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 맨발 뛰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도전을 해봤죠.
1: 예.
0: 해보니까 처음에는 발바닥이 아파요.
1: 너무 아프죠.
0: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또
1: 상상만 해도 지금 예. 아프거든요.
0: 근데 제가 이제 아팠지만은 참고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니까 아, 고통을 모르고 더 쾌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발바닥 쾌감이 오고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뭐 계속 하게 됐죠. 하게 되고 이제는 뭐 신발을 신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 가면은 집에서 신고 갔던 신발이 이제 회사에 있고 양말도 몇 켤레가 회사에 있고 이럴 정도로 그때고 그냥 그 맨발 달리기가 익스트림 스포츠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1: 아니 맨발 걷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한번 맨발로 걸어봤다가 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0: 그걸 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소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1: 파상풍 예방 주사도 맞았고요. 제가 이제 그 모든 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아스팔트 뜨거운데 뛰다가 화상도 입어봤고.
0: 그러니까요.
1: 예. 그리고 영하 10도 새벽에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0: 추운 겨울에요.
1: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시간 뛰다가 발가락 8개가 동상에 걸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개가 내가 뛰어가는데 개가 제 허벅지를 물어가지고 허벅지 부상을 입은 적도 있고.
0: 아니 그거는 뭐 맨발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1: 예, 그 맨발로 뛰어가는데 그냥 갑자기 죄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그래 그런 걸 다 겪다 보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알고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0: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길 위를 맨발로 뛰는 사람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예, 그분이 바로 권정무 집사님이십니다. 맨발 뛰기를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굉장한 준비와 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집사님?
1: 발날에 어떤 위험물이나 뭐 찔리는 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다치면 안 되니까 항상 앞만 잘 보고
0: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제 발바닥에 어떤 이렇게 다가온다, 뭐가 이렇게 찔릴 만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멈춥니다. 멈추고 살펴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그냥 그 길을 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맨발로 걷는 솔숲이나 포항에는 그 맨발로가 잘 조성돼 있거든요.
0: 예.
1: 그런 데서 걷지 말고 한번 달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대단하시죠. 네, 권 집사님이 좋은 취미를 많이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제 나름의 그 다양한 뭐 취미들 또 습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신앙송도 하고 있고.
0: 신앙송.
1: 예. 예. 신앙송도 아주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피가 없었어. 무료로 재능기부로 많이 하니까 많이 찾고 있고
0: 사실
1: 있습니다.
0: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송은커녕 예, 시를 접하기도 어렵거든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인데 네. 시를 읽고 또 낭송을 한다. 언제부터 시를 접하셨어요?
1: 저는 그 청소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국문학
0: 네네.
1: 수업 이렇게 하면은 민족 시인들 그다음에 뭐 우리 예를 들면 뭐 김소월, 윤동주
0: 많이 계시죠?
1: 예, 이런 분들의 시를 즐겨 이렇게 낭송을 했어요. 옛날 테이프에 있었어요.
0: 문학 소년이셨군요.
1: 예, 뭐 문학 소년 되게 그런 건 아닌데 되게 감이 좋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는 한국고사 친다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되게 저한테는 저의 정서하고 그런 시적인 한국적인 정서가 좀 맞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외워졌고 머리가 썩 좋은 편 아닌데 잘 외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만나게 세상 살다 보니까
0: 네네.
1: 신앙송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그 낭송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의 그런 장점이 또 인문학 과정 공부를 하면서 뭐 논어 공부 뭐 이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0: 네.
1: 아 이게 시가 참 좋은 거구나. 시 자체가 좋아서 뭐 엎드리다 보니까 외워졌고 그 긴 시도 잘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0편 정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0: 암송을 하고 계시군요.
1: 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낭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0: 본인만 시를 즐기시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좋은 시들을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블로그에 적어서 이렇게 예. 보내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1: 제가 거의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0: 새벽 4시요?
1: 예. 그 4시에 일어나면은 기도를 하고 성경 한 장, 그러니까 한 챕터를 소리내서 읽거든요.
0: 네.
1: 그리고 NIV 성경으로는 한 구절을 제가 영어 공부를 합니다. 학교 때부터 해오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0: 영어 성경으로 또 예, 공부를 하시고
1: 예, 그리고 감사 일기를 씁니다. 감사 일기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썼는데 그것도 한 15년 정도
0: 감사 일기를 예. 새벽에 쓰시는군요.
1: 예, 예. 그래서 쓰고 감사 일기는 7감사 일기를 쓰거든요.
0: 7감사 일기.
1: 예, 7가지 감사한 거를 쓰는데 이제 감사 일기 밑에는 오늘의 할 일.
0: 예.
1: Today's task 이래 가지고 오늘 할 일을 제가 쭉 적어서 체크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요. 이제 감사 일기 쓰기를 마친 후에는 제가 시300을 필사를 합니다.
0: 시300이라는 게 오늘의 신가요, 일종의?
1: 예, 오늘의 신데 그게 이제 그 논어 위정편에 시300이 사무사라는 그 시300편에는 사악함이 없다.
0: 네.
1: 이제 그런

0: 호텔에서 제가 인용을 해가 이름을 신산백으로 붙였는데
1: 집사님께서 그... 운영하시는 시에 관한 블로그 이름이죠.
0: 예예.
1: 그러면은 매일 새로운 시를 정리하셔서
0: 예 감사 일기도 적고
1: 감사 일기도 적고
0: 예.
1: 또 할 일도 적고
0: 예 성경 말씀도 적고
1: 성경 말씀도 적고 예. 영어 성경 말씀도 적고
0: 예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 다른 사람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도 적고
1: 적 그렇게 예. 해서 예. 지인들에게 이제 쫙 SNS로 보내시는 거예요.
0: 예.
1: 저 같으면 그 일을 하는 데만도 하루가 걸릴 것 같은데
0: 하루에 그냥 4시부터 하면 거의 7시 정도까지
1: 와.
0: 걸립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요즘 이 바쁜 세상에서 소통의 그런 도구도 되고요.
1: 예.
0: 그리고 형제들과 우리 친구들과 또 주위 사람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1: 받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저하고 소통을 해요. 그분들이 사진도 보내주고 이야기도 전해주고.
1: 저도 집사님께 SNS 받아봤는데 느낀 점이 너무 좋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걸 어떻게 다 하실까? 기에 눌린다고나 할까요? 너무 많은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가지고 그 작업들을 매일 그렇게 하셔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0: 1500일 됐으니까
1: 예.
0: 그 이제 그전에도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올리다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이제 시300 이렇게 해서
1: 시301회, 시302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0: 예예.
1: 지금 1500회를
0: 오늘 1502회입니다.
1: 돌파하셨어요, 최근에.
0: 예.
1: 몇 년 동안 달려오신 거예요?
0: 2022년 3월 17일부터
1: 예. 휴일도 없나요?
0: 예, 휴일 없습니다.
1: 아, 주말 주일에는 좀 쉬시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0: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거의 빠진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한 167일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출장 가거나 뭐 울릉도 가거나 뭐 이렇게 다른 일이 있어서 멀리 가거나 이런
1: 167일이면 많이 빠지신 건데.
0: 예, 저분 많이 빠졌네요. 네.
1: 좀 가끔 빠져 주셔야죠.
0: 예.
1: 로봇가 아니신데.
0: 네.
1: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암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쭉 전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감사일기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 또 이웃과의 소통 내 자신과의 소통 참 좋은 시간 보내시는 거네요.
0: 새벽이 저만의 아주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집사님께서 만약에 새로운 취미에 또 도전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0: 아, 저는 한국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1: 역사에 예, 관심이 많으시고
0: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한국사 능력시험도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한자 자격시험이 1급 있어요.
1: 오.
0: 제가 한 3년 4년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1: 예.
0: 그걸 한 이유가 역사를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옛날 역사는 전부 한자로 되어 있고
1: 많죠.
0: 그런 책 같은 거를 제 스스로 번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일도 해보고 싶고
1: 네.
0: 원래는 대중 역사서를 한 권 재밌게 쓰는 게 제 그거였는데 일상도 바쁘고 요즘은 그 블로그 하고 이러면서 역사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예. 나무를 바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제1교회 권정무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 찬양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집사님의 신앙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들려주실 시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하셨다고요?
0: 네,
1: 어떤 시입니까?
0: 예, 오래된 기도라고 이문재 시인의 시입니다.
1: 네, 이문재 네. 시인의 오래된 기도 권정무 집사님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오래된 기도 이문재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주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 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성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가는 저문강의 바른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제1교회를 섬기시며 주식회사 한결을 이끌고 계신 권정무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1: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항 시내에 나와서 교회에 적은 두고 있었지만은 믿음은 좀 늘 부족했고 늘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0: 네. 집사님이 어린 시절 누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나요?
1: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정적이셨고 아주 굉장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겠죠?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1: 제가 섬기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제가 여러 곳에서 쓰임을 받을 때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도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 그 환경도 돌보는 일도 하고 포항로에 선교 관련 사역도 하면서 예수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0: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꼽을 만한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사님?
1: 뭐 삶이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렇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0: 네.
1: 일이 있었고 저희 작은 아이가 마음이 아픈 아이거든요. 그래서 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늘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애를 키우면서 저희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믿고 저희 이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다. 그럼 뭐 해결되는 일은 뭐 당장 나아지면 해결되는 거지만 꼭 안 나아져도 제 삶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0: 네. 예. 그 자녀를 돌볼 때 집사님은 물론이고 사모님께서 또 눈물의 기도를 하셨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뭐 바깥에서 이렇게 그 사업 전선에서 제가 밥벌이를 해야 되고
0: 바쁘시니까요.
1: 예, 제가 벌고 저 사람은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랬으니까 늘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0: 이 시간에 참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과 첫째에게도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도 많으실 것 같아서 사모님과 또 자녀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우리 집사람 이유록 집사님, 우리 어려움 중에도 아이들 잘 돌봐줘서 감사하고 이제 형대는 우리 현우 있거든요.
0: 첫째.
1: 예. 그 현우도 착해서 마음 표현을 잘 못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잘 견뎌주고 잘 성장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지우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사랑받으면서 함께 잘 살 수 있기를 그래 기도합니다.
0: 네.
1: 응원합니다.
0: 또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사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이 참 힘들잖아요. 고난이나 연단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임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 예, 그 뭐 성경 구절에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0: 알미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은 걱정할 일이 없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잘 해결되리라 믿고 기도를 하고요. 세월이 지나면 사실 이렇게 오면은 제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 그 과정 가운데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틈날 때마다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이제 한 달에 한 번 장애인 휠체어 세척 봉사를 합니다. 제가 청소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됐는데 장애인들이 그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스스로 청소하거나 소독할 그런 여건이 잘 안 되잖아요.
1: 어렵죠.
0: 예, 그래서 제가 스팀 세척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에어컨 세척하고 이런 데 쓰는 스팀 세척기를 가용을 해서 지금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남구종합복지관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세척 봉사하면 장애인들이 토요일 날에 다 모여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봉사단을 이끌고 가서 스팀 세척으로 120도 이상의 고온 스팀 세척으로 휠체어를 세척 겸 이렇게
1: 소독.
0: 예, 소독까지 해드리는 일도 하고.
1: 휠체어는 사실 이분들의 발이나 마찬가지인데
0: 예, 그렇죠.
1: 발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거잖아요.
0: 네.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발까지 닦아드린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이 청소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세척해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1: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 섬김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예.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실지
0: 네, 늘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소통은 그냥 늘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봉사 말고도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소독 같은 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1: 예.
0: 각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회사에서 그 벌어들인 돈은 자체만으로 해가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와 직원들과 뭐 다 이렇게 함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지역사회 환원하는 일에도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봉사나 섬김을 뭔가 좀 특별하게 대단한 방식으로 해보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진정한 섬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정모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저의 작은 아이 이름이 지우입니다.
1: 네.
0: 지우가 사랑받고 함께 돌보는 아내가 건강하고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체 청소의 힘 한계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가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방송 가족들께서 권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일터를 통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매일 나누는 SNS 소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멋진 집사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포항제일교회를 섬기시며 주식회사 한결을 이끌고 계신 권정모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이 시간에는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도행전 16장인데 16장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자, 16장을 먼저 우리가 쭉 한번 몇 주 살펴보고 빌립보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16장은 바울이 선교 여행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하고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는 이야기까지 하면 뭐 네 번 다섯 번까지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바울 평생의 선교 여행 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그 두 번째 선교 여정 중에 그 초반부 아주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6절 7절 한번 8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6절에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위치가 어딜까요? 바울이 지금 있는 그 지점, 그 도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지점이 어디냐, 그 도시가 어디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요 사도행전 16장 6절의 지점은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바울 일행이 출발한 곳은 어딘가? 15장 41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5장 41절 거기 읽어봅시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죠. 거기 수리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지역이 수리아 안디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16장 6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리냐? 800km가 넘는 거리예요. 800km. 그럼 800km가 넘는 거리를 차로 간 것도 아니고 차도 없었으니까 말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간 것도 아니야. 걸어간 거야. 샌들 신고 타박타박 샌들 신고 걸어간 가고요. 샌들 다 떨어지면 또 새로운 샌들 몇 켤레 준비해서 그것 떨어지면 버리고 또 가다가 수선해서 또 신고 하면서 800km를 간 거예요. 그게 6절 지점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까지 오는 동안 16절 1절부터 보면 더베 루스드라를 거치죠. 더베까지만 온 것이 약 220km. 루스드라 또 거기 그 밑에 쭉 보면 이고니온 이런 데 2절에 이고니온 나오는데 거기까지 또 220km. 그렇게 해서 등등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저 서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서쪽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조금만 더 가면 16장 6절에 나오는 아시아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아시아에서도 어디? 에베소. 에베소가 아시아의 주도거든요. 수도. 바울은 그냥 시골 같은 데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핵심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큰 도시를 중심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를 먼저 복음화하는 것이 바울의 전략인데 그럼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아시아의 그 주도, 수도, 뭐 우리로 하면 서울을 격인 에베소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은 그 저 에베소로 가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거기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지만 우리말로는 그게 선명하지 않는데 원문으로는 금하셨다 그래요. 완전 막은 거예요.

그쪽으로 못 가게. 야, 거기 비시디에 안디옥까지 간게 800km인데 800km 가고 나서 그 길을 막는 거야. 또 적어도 이고니온에서 출발할 때 그때라도 막았으면 좋은데 그때 막은 것도 아니고 한참을 가고 나서 한 300km 가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오니까 이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지. 아, 이게 이렇게 황당할 때가 어디 있어요? 좋아. 그럼 거기 이제 못 가게 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이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북쪽.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쭉 올라가면 무시아 앞이 나와. 이 무시아 앞은 조그만 그런 앞 지점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하면 무시아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직점, 그 경계 지점에서 성령이 또 막는 거야. 거기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무시아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비두니아로 향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아. 아,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냐 한번 생각해 봐요. 아예 처음부터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그쪽 아니다 하면 딴또딴 데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가고 나면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니까 결국 간 곳이 어디냐, 무시아로 들어갑니다. 무시아 땅을 들어가요. 그 드로아라는 곳이 무시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무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어디냐 하면 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로이, 오디세이 영화에도 나온 트로이, 그 트로이예요. 그 트로이라는 곳인데, 트로이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시시한 그런 시골 마을 가는 게 아니라 거점 도시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무시아 지역의 거점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간 거였고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약 1,400km 다 걸어간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막았어. 가고 나니까 막았어. 가기 전에 그 방향 아니다, 딴데 가라. 그렇게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한참 가고 나면 그거 아니야. 또 방향 틀어서 딴데 가면 또 아니라 그래. 아니, 아니라 그러기 전에 맞는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드로아까지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이제 오늘날의 유럽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6절에서 10절까지만 보는데, 자, 그러면 드로아까지 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보면서 뭐가 이상하죠? 뭐 이상한 거못 느껴요? 이상한 거못 느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가 이상하냐고 묻지 말고 누가 이상하냐고 묻는 게 맞을 거예요. 누가 이상해요? 성령이 이상하죠? 성령이 이상한 게? 아니요. 바울이 이상해, 실은. 겉보기에는 성령이 이상해. 그러나 실상 이 속이야기로, 흐르는 이 속의 내러티브로 들어가면 성령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바울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자, 단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그 다음 절쭉 보듯이 비두니아로 가라는 거였어요? 아시아의 길을 막는 것이 비두니아로 가라는 신호는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보기에, 아, 성령님 너무하시네. 처음부터 수리아 안디옥을 떠날 때부터 바울에게는 그 아시아에 대한, 에베소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중간 어느 지점쯤에서 아, 바울이 아, 이번에는 아시아를 지역 그 에베소를 가봐야겠다, 가야겠다, 거기까지 한번 다녀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먹었을 그 시점이 있었다면 그때 성령이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이런 헛고생 안 하잖아. 근데 성령이 가면 맞고 다 맞고 마침내 드로아로 내려가 가 있는데, 드로아로 내려가 있을 때그 바울 일행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좌절감, 낙심.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그렇게 아마 따져 물었을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 험한 길을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따져 물을 만하지 않겠어요? 정말 입은 대빨 나와갖고. 난 그럴 만하다고 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문제가 있어. 성령이 못하게 하실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 해라. 이쪽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길과 방향을 정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은 계속 자기가 길을 그러니까 만들고 가는 거야. 자기가 만든 길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주님이 길이 되셔서 인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인도하지 않고 가면 맞고 가면 맞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령이 문제고 예수의 영이 틀림없이 문제 있어 보이지만 아니요. 들어가면 그게 아니야. 바울이 문제가 있어.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 왜? 자, 거기 막으시면 거기서 딱 멈추고 한번 물어봐야지. 그죠? 물어봐야지. 아, 그럼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물어야지. 묻고 가야지. 그럼 이런 고생은 안 하지. 근데 바울이 안 물어본 것 같아. 혹은 또 물어봤어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원래 계획대로 계속 가는 거야. 플랜 A를 갖고 갔는데 플랜 A가 막히니까 플랜 B, 플랜 B가 막히니까 플랜 C. 그 플랜 C가 어디냐 하면 드로아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침내 9절에 보니까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저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건 맞았어.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문제냐? 바울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맥락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 보질 못해 지금. 맹인이야 맹인. 소경이야.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해요? 길이 아닌 것을 자꾸 가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바울의 문제가 있어요. 또 귀도 막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무언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듣지를 못해. 그런데 드로아에서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려요. 그러면 8절과 9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바울에게 있었으며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8절까지는 주님의 인도를 다 놓쳐버리고 있다가 9절에서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인도를 받고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갔냐 이거죠. 요 8절과 9절 사이에 있었던 바울의 사건 이게 중요하고요. 이 사건을 우리가 알려면 추적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있었던 그때로 가야 돼. 거기가 어디냐? 15장 36절에서 41절이에요. 15장 36절에서 41절 요 장면이 이제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자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건 뭐냐 하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와서 안디옥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나바한테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 2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오케이 했던 것 같아. 그럼 그래 다시 가봅시다 하면서 자 37절 38절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랬어요. 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동행으로 삼자는 거죠.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1차 여행 때를 가리켜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돌아와 버렸거든. 그러면 마가가 돌아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1차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가가 돌아오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초화됐겠지. 그리고 바울은 돌아가는 이제 마가를 보면서 아 마가 저놈은 선교할 놈 아니야. 응? 내가 다시는 저 마가를 데리고는 이제 사역에 동참시키지 않겠다. 아마 뭐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 그리고 결국 마치고 1차 사역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떠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굳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야. 바울은 안 돼. 마가는 안 돼.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바울은 그게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뭐야? 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 그것 때문에 39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39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다투어. 그 얼마나 다투었는지 심히 다투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갈라서 버렸어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그 루트를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 이 두 지도자가 대판 싸우는 걸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바나바 쪽이에요? 이제 바울 쪽이에요? 아마 바울 쪽으로 기운 것 같아. 왜? 바울이 2차 그 1차 여행지를 찾아 방문하러 가는 건 바울이 하는 걸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 쪽을 편들어 준 것 같아. 뭐 편들었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럴 만도 한 것이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복음 전하러 가면 바나바 바울이 가면 바울이 항상 말을 했거든. 말쟁이라는 말까지 듣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말을 갖고 저 바나바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겠어. 그러니까 뭐 이겼다는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바울이 이 상황에서 저 바나바를 완전히 이기고 그래 바울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들어 섬으로 들어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이제 2차 여행 출발했고 교회에 저 환송을 받으면서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예요?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이 세 사람의 문제거든요. 이 3인조의 문제야. 그럼 바울과 바나바 마가의 관계는 한 교회 교인이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야 다. 첫 번째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야. 근데 싸웠어. 또 하나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이야. 동지 주님의 동지들이야. 주님의 동료들이야. 주님의 동역자들이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 동료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동료라는 말이 바로 이 사람들을 해당하는 말이야. 동료야 동료. 동지고 동료고 고락을 같이 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싸웠어. 싸우고 갈라졌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 한 사람만 집중해서 보면 바울은 이제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돼. 마가한테도 그러면 안 돼. 왜?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날의 바울이 있도록 만들어준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나바예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우두머리가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 죽였다고 말해도 그거 틀리지 않아요. 바울이 스데반 죽였어요. 아주 충실한 증인을 죽였죠. 그리고 어떻게 뭐 또 교회를 핍박하다가 극적으로 회심을 했는데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잖아요. 저 바울이란 놈이 저 거짓 회심을 해서 교회 교인들 다 숨어있는 교인들 다 찾아내고 만나갖고 다 끌고 가려고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자기 명예를 걸고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 존경받는 인물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야.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바울이 회심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아 바울이 정말 거듭났고 회심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대판 싸울 수 있어도 바나바하고는 싸우면 안 돼.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를 싸우고 갈라섰고요. 그건 뭐예요? 바울이 바나바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이 대목을 보면 이 싸우는 이 장면 갈라선 장면을 보면 꼭 마태복음 18장 그 비유가 생각난다니까요. 바울은 바나바의 관계에서 만날란트 빚진 거 탕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비유에서 그 주인이 만날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백단에려면 빚진 자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불러갖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바나바로부터 정말 만달란트 탕감 받았다면 마가는 자기한테 백단을 위한 빚진 것밖에 없어.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 마가를, 사실 마가가 좀 젊기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고생 같은 거 잘 하는 거 싫어하고 또 실제

차이가 오늘날의 이 위치를 갖게 된 거에 비하면. 그러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럴 때 아무리 못마땅해도 바나바 말을 들어줘야지. 또 떠난다 할 때, 또 마가가 등 돌리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속는 셈치고 한번 들어줄 만하지. 근데 끝까지 그렇게 싸우고 싸우더니 갈라섰어. 그 싸움 보면서 그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누구 편들기도 애매하고. 또 그 저 사도행전 이 앞부분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람 그 안디옥에서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인데 그 바나바 바울 싸운 얘기가 교회 밖으로 소문나지 않겠어요? 그 안디옥 도시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제는 무색하게 되어버렸어.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느껴진다. 그렇게 칭송받던 교회가 바나바 바울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말은 이제 안디옥 교인들한테 통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사건을 벌여놓고 이제 2차 여행 떠나온 거야. 바나바 마가는 잃은 자가 됐어. 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바나바는 더 이상 교회 역사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이후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어디 나와? 안 나와. 잃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가도 거기 들어갔는데 아무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갔으니까 둘 다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린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교회 사역에 교회에 아주 귀한 인물을 잃어버린 거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바울이 조금만 참아줬으면, 바울이 마가를 용서했으면, 또 설령 또 그런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좀 속는 셈치고 받아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 마가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기는 선교한다고 달랑 그 신라 데리고 그 길을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참 괘씸하다 싶었겠지.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바울에게 아시아 교회가 있었든지 아니면 뭐 더베든지 루스드라든지 이고니오 어딘가에서 아시아 대행 교회가 있을 때 주님도 그냥 말리지 않는 거야. 그냥 지켜보는 거지.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잘한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다 막으시는 거지. 그러면 평소에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된다니까. 근데 안 멈추고 계속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고집하고 주장하고 계속 가고 있어. 왜 그래요? 자, 떠나올 때 그 무거운 마음, 개운하지 않아.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자기도 자기가 느껴. 내가 이러면서 선교를 한다 그러는 게 자기도 좀 부끄럽고 낯부끄럽고 낯뜨겁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를 좀 입증하고 싶은 거야. 내가 틀리지 않고 내가 그래도 선교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그 어떤 자기 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거기서 낮추고 엎드리고 물으려고 하기보다 끝까지 자기 플랜을 꺼내서 A가 안 되면 B로, B가 안 되면 C로 계속하는데 막히고 막혀서 결국 드로아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기 내려갔다는 말,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는 내려갔다는 말도 단순하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지만 이 또 다른 의미로는 주님이 내동댕이 쳤다는 뜻이 있어요. 카타바이노, 캐스트 다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 주님이 땅바닥에 내던져 버리는 거야. 네가 무슨 선교를 한다 그래,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사도행전 이 나레이터의 표현을 보면 두 가지가 거기서 발견돼요. 하나는 6절의 성령, 7절의 예수의 영, 똑같은 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두 번씩이나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야. 너 아니다, 아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자꾸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고 가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사건들의 전개가 어색한지 아니면 자연스러운지를 한번 보세요. 자, 6절만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여기 어색한 거 있어요, 없어요? 어색해, 안 해? 안 어색해? 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막히면 어떻게 가요, 물은? 또 돌아가지, 이렇게. 자, 이게 지금 6절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읽혀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 앞으로 가서 비두니아라고 하고자 이런 루트를 찾고 있는 이 길을 찾고 있는 바울 일행의 이 이야기가 하나도 우리에겐 이상하지 않아.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런데 원문은 이게 아니야. 원문은 이런 번역으로 돼 있지 않고 그 뒷부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요게 앞에와 나와 있어. 문장 앞에. 그 뒤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요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 지금 이 번역과 원문의 도치된 원문의 번역 저 원문대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문대로 읽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원문은 그런 식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길로 갔다 이거야. 가면 안 되는 길을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거기로 가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그 뒤에 나오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기록자, 내레이터의 그 관점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데,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거기 길 아니야. 그리로 가라고 한적 없어, 나는. 성령은 그 길을 막았을 뿐이, 아시아 길을 막았을 뿐이지 그리로 가란 말은 한적 없어. 그거 너희가 갈 길이다, 방향이다, 정해준 적 없어.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고집하고 가는 거야. 갔더니 거기가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또 막잖아.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러면 성령이 두 번씩이나 이 길을 막고 있다면 바울이 빨리 깨닫고 캐치했어야지.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건 돌아본 시간이 언제예요? 드로아에 가서 그걸 물어봐. 드로아에 가서도 드로아는 더 가면 바다야. 바로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 갈 수도 없어. 걸어갖고는 뒤로는 지금 다 다녀온 길이었잖아. 갈 만한 데는 다 갔는데 다 막으셨으니까 갈 데도 없어. 그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깨진 거야. 항복하는 거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아마 주님한테 물어봤던, 기도했던 것 때, 여기서 정말 진지하게,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겠지.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회개하고 깨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갖고,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지. 회개하는 거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기 시작한 거지. 마가를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죠? 마가 용서하는 거예요. 백대나리온 빚진 마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이젠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이대로는 인생 끝이거든. 갈 데도 없고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이 모습으로 안디옥교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용서가 안될 수가 없어 이때는. 그리고 또 바나바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마가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고. 바나바한테는 바나바와 마가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그 용서를 다짐하고 용서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 바나바에게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용서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게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여기 보였다 하는 말이 수동태로 돼 있는데 주님이 보여주셔서 볼수 있는 건데 사실은 주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 그거 길 아니야. 너그길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보내려는 곳은 여기야 하면서 그걸 계속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음성도 들려주셨을 것이고.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영이 흐려지고 영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그것만 고집하다가 고생 죽을 고생 다 하고 빌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자에게는 용서받는 마음으로 기도

0: 보여주시던 그 환상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고 그의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떠나기를,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죠? 이게 인도지. 그 길과 방향을 알았어. 그 길로 가면 되겠군. 그래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 어떤 교회든지.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방식대로만 돌아가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교계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목회하는 주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른 자 만들지 마,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왜 그렇게 싸워요? 용서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3인조 사역의 이유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때 주님은 이제 묶인 거 풀어주시고, 유예되고 유예되어 있던 응답, 그 놀라운 응답을 이제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래요. 기도합시다.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영락교회 지역번호 054-762-34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의 배우, 아주 유명한 배우죠. 덴젤 워싱턴이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연설은요, 당시 성공과 스펙을 쫓아달리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명연설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날 덴젤 워싱턴이 무슨 말을 했냐고요? 졸업을 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건넨 진심 어린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누리는 축복은 제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네, 그러면서 뼈 있는 농담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 연구차 뒤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따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가 죽을 때 이삿짐 트럭에 화려한 것들을 하나도 실어갈 수 없다는 말이겠죠. 네,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해졌습니다. 영원히 곁에 둘 수 없는 것들을 첫 번째 자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아등바등 움켜지려 할 때가 참 많았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꿈이 있는 자유의 주님의 계획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또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그날 연설 중에 기발하고 재미있는 일상의 습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벗어둔 신발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쑥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될 거니까요. 네, 우리 문화에서는 침대 밑에 신발을 두는 일이 없으니 좀 낯설게 들리긴 하지만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분명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쁘게 하루를 향해 달려나가는 대신 가장 먼저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뜻일 겁니다. 아침의 첫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겸손히 엎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우리 삶의 방향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들지 생각해 봅니다.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영어 찬양 함께 하시고요. 강내우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 크룩스의 험한 세상 나그네길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혜인님의 9월의 기도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월에는 내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날 움켜쥐려 했던 우리 마음의 짐들은 조금 덜어내고요. 이제 곧 높고 맑은 가을이 펼쳐지겠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주곡 전해드리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주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과 생각도 세속에 물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서 후회하고 회개하오니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눈물과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지관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각 부서에도 함께하여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듯이 탄 사건들이 처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팔에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실종자들과 한국인 어맹도 속히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집들과 흙탕물과 돌무더기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는 구조대원들의 구조와 구호 손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고된 더위를 견디며 올여름에도 참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매 사역마다 단거리 경주를 하듯 전력을 다해 뛰어봤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9월이 되면 또 새로운 사역들이 펼쳐질 텐데 기독학부모교실, 하반기 생선 제자 훈련, 영남신학대학교 추계사경회, 비즈니스 블레싱 컨퍼런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크고 많은 일들을 이루고 싶지만 특히 일본 선교를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부르심으로 알고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민족 해방을 맞이하게 하시고 전쟁을 겪지 않아 유교에 대한 상상력이 한갓 항통하게 불과하지만 침략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참담한 비극을 안긴 북의 독재자 손자는 이제 와서 50개가 넘는 핵탄두를 쓰다듬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응징의 소리가 소리 없이 다가옴을 봅니다. 때가 되어 북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참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남쪽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신음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며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듣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10절, 에스겔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건축가 하나님께서, 지난주는 농부였고 오늘은 건축가입니다. 우리를 어떤 순서로 하나님의 집으로 짓고 계시는지 알아봅시다. 세상의 모든 건축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새 성전도 순서가 있었잖아요. 집짓기 순서가. 먼저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아주 설계 회사에 용역을 줘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그림을 그렸죠. 설계 잘 된 것 같죠? 먼저 마음의 생각한 대로 설계도를 그리죠.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견고한 터, 기초를 닦고 기둥과 골조를 세우지요. 그리고 방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지붕을 얹어 완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영원히 함께 살 처소로 짓는 하나님의 집 건축 순서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순서가 있는 게 순서. 농사에도 열매 추수하는 순서가 있죠. 집 짓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순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설교를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집터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집 짓기의 첫 순서는 말씀의 설계도대로 견고한 터를 닦는 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 만유와 만물, 온 우주와 또 작은 우주인 사람의 영혼육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영원한 집으로 짓는지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이게 말씀이 농사로 읽든지 또는 건축으로 읽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사실 본질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의 터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줍니다. 터를 알아야죠. 터가 좋아야죠. 명당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풍수지리 중국에서 온 사상이 이게 참 귀신 신나라 막 까먹기는 소리 같지만 어디 뭐 여기 터를 잘 잡으면 그죠? 왕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죠? 대원군 때는 막 파멸을 해가지고 어디다 옮기고 이게 하나님 모방하는 거예요. 뭐가 터라고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주 마귀는 하나님 따라쟁이입니다. 전부 다 카피합니다. 하나님 아니잖아요. 마귀잖아요. 속임수로 지가 이 세상 신이 되려고 합니다. 임금 아니잖아요. 왕 아니잖아요. 지가 이 세상 임금 되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다 미혹당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이 돈 사입에 넘어갑니다. 잘해줘서 영혼을 사냥하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읽기를 축복합니다. 뭐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신학 사상이 뛰어나더라도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봐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집의 터가 뭐냐?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언약으로 닦은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피조물 사람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육체가 되어서 피 흘려서 닦아놓은 터예요. 이 터 위에 죄와 사망이 없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 새하늘과 땅, 새로운 우주, 새로운 집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게 될 때,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잠시 영원과 무한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잠깐 사람들을 씨앗들을 뿌려놓고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고 연단하고 가려내어 시험해서 좋은 열매, 시험을 이긴 자들만 그 집에 삽니다. 아멘. 지옥, 영원한 감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에요. 마귀에 속한 영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예요. 같은 영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도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생명의 걸음과 끊어졌는데 다시 접붙여져가지고 영원한 생명, 생수의 걸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근원을 잃어버리면, 마귀는 이 근원을 끊어버려요. 종교적인 신흥만 하게 하는데 이 근원을 끊어버리면 다 잠들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이거 육체에 보양하는 데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육체의 정욕만 구하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러면 교회 밟힙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생활선교, 씨 뿌리는 비유, 집짓기 비유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 되고 학문이 돼서 너무 복잡해졌어요. 쉬어야 됩니다. 잊지 뭐 여러분, 항상 기뻐야 됩니다. 왜 하늘의 집이 우리는 예약되어 있잖아요. 믿음만 지키면 거기 간다니까요. 집이 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솜씨를 믿어보십시다. 전능하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체이기 때문에 죽을까 봐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것을 못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나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이 만세반세과 같은 견고한 터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견고한 터는 사람이 흔들 수 있는 터가 아니에요. 마귀도 흔들 수 없어요. 음부의 그 사망 권세도 흔들 수 없어요. 천사도 흔들 수 없어요. 창조주가 묵직한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을 딱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신들의 집으로 건축하려는 건축자들을 석공이라 그래요. 메이슨이라 그래요. 이 메이슨들이 조합을 이룬 게 뭐예요? 자유로운 조합이, 자유가 뭡니까? 프리이지요. 메이슨은

모퉁이돌인데 머리돌, 캡스톤, 지붕을 씌워가지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터도 닦고 모퉁이돌도 되고 완성시키는 돌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집짓기의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 위대한 우주의 건축가는 이 우주를 이 꼴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왕로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큰 집으로 짓고, 우리는 작은 집이죠.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부활 영광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완성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으셨다고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승천이잖아요. 지금 털을 다 닦아놓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 터 위에, 하늘 위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앞으로 땅만 구약시대체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 영계도 흔들려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들과 땅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내고 믿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0시간, 100시간, 뭐 금식하며 환상과 예언과 온갖 신유와 은사를 하더라도 이 견고한 집터를, 집을, 그릇을 잘 닦지 않으면 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인간은 부패한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의 토대가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이게 여러분 견고한 토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에 직분도 내가 중한 직분을 가졌다, 이것도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터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피로, 그분의 피로 닦은, 흠 없는 피로 닦은 터입니다. 우리가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자가 피 흘리지만 그거는요 다 흠이 있는 피입니다. 아직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터 위에 우리는 새로운 집, 무너지지 않은 부활 영광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우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 집터는 그리스도 언약이다. 됐죠? 이 터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이게 마귀는 이걸 미혹합니다. 앞으로 성경도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교묘하게 조금씩 무너뜨리고요, 미디어를 다 뺏겼잖아요. 여러 가지 짓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딱 붙잡고, 특별히 저는 나라를 위해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터를, 이 반석의 생수와 생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전 세계가 지금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자손들의 시대에 이 나라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다 돈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미지근한 안일한 신앙을 버리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역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십자가고 약간의 희생과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목숨 이것입니다.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집짓기 순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떤 순서로 지어지는지에 대한 영적인 비밀, 그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하늘의 영원한 집의 모형인 모세의 성막 설계도를 살펴봅시다. 먼저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 곧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하여 성소를 거쳐 성막들의 순서로 짓도록 명합니다. 이렇게 짓고 난 뒤에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 기름 부은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분향 제단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다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제 사장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전부 다 거룩한 향기를 올라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향욕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예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번, 1000번 예배드려도 그런 예배는 하늘 문이 닫힙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향욕합, 우리가 향욕합을 깨뜨려드리면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성소의 보좌, 은약궤, 속죄소지요, 성소, 성전뜰, 제사장의 옷, 제사장, 부장재단과 부장할 향, 향, 이걸 만드는 이 순서를 보면은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최종 목적이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영원토록 경배를 받고자 함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됨과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경배드리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 그림자로 희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꾸 보면은 깨달아, 이 신비를 세상의 노벨상이나 세상 하버드나 예일의 학문으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건 오직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만이 조명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조명되어져 기록된,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자아와 정욕과 계획과 뜻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될 때 점점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비유하면 안방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안방 시작해서 거실 그리고 현관을 짓는 순서입니다. 자, 출애굽기 볼까요? 따라합시다. 안방, 거실, 현관. 왜 이런 식으로 짓도록 순서를 정했느냐? 이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약속대로 장차 오실 어린 양께서 피 흘려서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장차 오실 어린 양 메시아께서 피 흘려 부활 성천하여 앉으실 하늘 지성소에 보좌와 은약, 아직 지금 오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 보좌와 은약, 안방을, 하늘의 안방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했던 거예요. 다 출애굽기에 그것은 다 지금 오실 메시아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왔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보면서 예수의 터 위에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집 짓기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성도들은 안방부터 시작해서 거실, 현관, 우리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 40장 이후에 예언을 통해 알려주신 성전 집 짓기 순서입니다. 이게 정반대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40장부터 시작되는 에스겔 성전은 그게 뭐냐? 희미하게 보이지만 신구약을 종합해보면 뭐냐? 오실 어린 양, 피 흘렸잖아요? 그 성전, 영원히 무르지 않은 성전이 됐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분이 다시 오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정결하게 회복하여 세울 그때의 환상과 비전과 꿈을 지금 이렇게 천사를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솔로몬이 완성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한 500여 년 지나가지고요 무너집니다. 600명 가까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드린다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이 세상의 우상신도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우상이 탐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지식을 믿고, 하나님 믿지만 내 실력을 믿고, 하나님 믿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내 자식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이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탐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례되면, 이 마음과 어린 양 예수의 마음 일치되면, 그러면 점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나 예배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지금 그 고백록 같은 그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 우리 목사님은 그냥 뭐 신학 졸업하고 편안하게 왔겠지. 아닙니다. 계속 깨어지면서이에요. 왜 이렇게 깨뜨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루를 냅니까? 어떤 자랑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고 가루를 내니까 주님의 심정이 이해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요. 죄송합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도 밀어주셔야지. 여러분이 지금 막 깨떨어지고 연단 맞고 시험 받고 이 전부 다 그때 어때요? 우리 육체적 본성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는데도 막 화내고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한국교회 영적 수준이 거기에 거의 다 묶여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으로 이겨내면 빨리 돌파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 앞에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기쁨의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선포하더라도 다 부자 청년처럼요, 나는 부자 될 거예요, 나는 청년, 건강하게 청년으로 살 거예요, 나는 높은 출세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바늘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를 못 들어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평생 예배당 오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의 60, 70, 80, 90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렇습니까? 이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제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70, 80, 90, 네, 하여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때까지 제가요 건버섯은 좀 생기고 그러겠지만 표정을 살펴보세요. 아우라와 분위기를 살펴보라고요. 이 기쁨을 깨뜨려주신 덕분에 이걸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한 6년째. 아, 이거다, 이거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집이 잘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자식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이 다 깨뜨리세요. 아,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데 육체에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쓸 거 쓰지만은 거기에 육체의 본성을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하늘 백성들은 밟혀버렸어, 이방인들에 의해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망의 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린 터, 견고한 터 위에 정결하게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을 미리 보여줍니다. 앞으로 여러분 분명히요, 성경대로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주님의 예언대로 설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 예언한 대로.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밟아버릴 겁니다. 발등상이 될 겁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기름 부어 다시금 정결하게 회복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예고편으로 하루카라고 해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가 마치 제우스 신인 것처럼 해가지고 성전의 제단에다가 예루살렘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사를 제물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마카비 제사장 가문의 아들 셋이 막 미친 듯이 저항해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다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카비 왕조가 한 백 몇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드렸던 절기가 한우카 절기예요. 제 미국에도요, 유대인들 돈을 다 잡고 있으니까 한우카 때는요, 뭐 행사를 못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일이요, 다시금 종말적 버전에서 그 땅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 장군 멍군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를 내려다보면서 일본과 통일한국과 이스라엘 열방으로 쇼파르를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측량하는 장대를 가진 천사가 에스겔에게 보여준 정결하게 회복될 하나님의 집 짓는 순서는 출애굽기 어때요?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정반대입니다, 순서가. 아까는 어땠습니까? 안방, 거실, 현관이었잖아요. 이건 어때요? 현관, 거실, 안방입니다. 자, 봅시다. 먼저 바깥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 됐잖아요. 구원의 문이 됐잖아요.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과 뜰과 그 제단을 거쳐서 성소, 일곱 등잔불과 말씀의 떡, 거실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 안방까지 들어가서 짓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미 오신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 메시아의 피로 닦은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이 정결하게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순서로 보여준 것입니다. 집 바깥 문 열고, 여러분 현관에 가면 어때요? 신발 신고 안 들어가잖아요, 한국 집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집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지만 신발을 벗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들어가서 현관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손 씻어야죠. 저도 손 안 씻으면 막 잔소리 들어요. 손 씻었나? 손 씻고 양말 벗어가지고 또 던져놓고 발도 씻고, 발은 가끔 씻습니다만. 그리고 어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 뭐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 밥도 먹고. 또 어때요? 조명이 탁 비치잖아요. 일곱 등잔불이 비치고 테레비를 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묵상하다가 저녁이 되면 안방에다가 자빠져 잡니다. 지성 은혜보 안식의 처소예요. 거기까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단지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새가족들 여러 가지 다른 종교나 막 세상에 살다가 여기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엄청난 욕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있고, 밥도 먹고 좋잖아요. 여기 주유소 사장님은 하영 새벽 때마다 오신대요. 뭐 밥 먹으러 오시는 것 같아. 교회는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 네, 그래도 뭐 이렇게 격려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교로, 하나의 종교로 알고,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려주는 게 어딥니까? 그죠? 또 회비, 세금 내주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전 뜰만 밟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피 흘렸죠. 나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끝.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죄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성전 뜰만 밟지 말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방까지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데요, 거기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자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안 닮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희생하려는 마음하고 안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깨어진 심장, 이게 기가 막힌 책 제목이 맞아요.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깨지는 과정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비참하고 때로는 죽고 싶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일곱 번 연단, 여러 번 연단하는데, 나중에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계속 찾아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서 제가 위로를 받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잔인한 아버지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잔인한 아버지 아닙니다. 그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들, 죄종들, 이 담대함의 심장을 이식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교회 오지만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기꺼이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름길로 갑니다. 우리 자손들은 그 지름길로, 의인의 지름길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성막은 지성소의 보좌에서 시작하여 성소와 성막들의 순서입니다. 장차 오실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반대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 성전 바깥 문, 성전 뜰, 성소와 지성소의 보좌 순서입니다.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오셔서 피 흘리신 어린 양, 털을 닦았지요. 어린 양과 함께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성전 뜰에서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개야 돼요. 왜냐하면 혼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이거 있어요. 이 육체와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잔인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찔러 쪼개어 육신적인 정욕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생각, 이 육신의 혼을 가지고 막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찔러 쪼개집니다. 혼과 영과,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것을 중심으로 내 몸에 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골수가 번제물처럼 말씀에 예리한 칼로 찔러 쪼개질 때에, 그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물처럼, 또 향기로운 분향제물처럼 담대히 이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집이 잘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분의 그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갤 때, 그게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 번제물 잡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의 영원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을 기꺼이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여러분의 혈기와 막 육체의 정욕과

미국이 올라올 때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것을 쪼개게 될 때에 여러분 그거 힘들지만 그 과정이 주님의 심장을 이식하는 과정이에요. 주의 마음과 내 뜻,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점점 살펴보면서 더 해가지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심장, 합당한 그릇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때부터 하늘의 안식과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여러분의 이전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명목과의 신앙만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다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다른 집짓기 순서에 대한 두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에 견고한 터가 장차 오실, 구약시대 때는 장차 왔지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터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 관점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원한 집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전등하신 우주의 위대한 거주자는 우리의 영혼 유골 하나님이 영원히 살 집으로 건축하십니다. 예수의 피에 터전 위에 이 집을 짓고야 맙니다. 이 우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안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는 새로운 영광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새로운 우주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매트릭스 안에서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찢고 뽑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늘 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를 짓고 하늘 위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집을 잘 짓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불시험을 이긴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보석입니다. 건축 재료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돌만 밟고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편하잖아요. 뭐 교회도 다니고 뭐 회비 좀 내고 뭐 이러면 뭐 믿는 것처럼 하고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불러주고 좋잖아요. 선교사님 불러주고 교수님 불러주고 세상에 가서는 완전히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좀 죄책감은 느껴도 또 오면 예수님 피 흘려서 용서해주고 그건 교회 성전 뜰만 밟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현관만 짓고 끝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짓고 있는 집을 중공검사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 불 가운데 집이 태워진 같이 겨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제대로 다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짝해서 그냥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주일 한번 죄송합니다 바빠서 하고는 여러분 바람같이 빠져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이 복음의 깊은 것,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의 깊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들과 교회에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편하고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 세상에 살기에는 위로받는 그런 공동체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또 내려갈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무 풀짚으로 집을 지으면 불시험의 때에 다 타서 사라져버릴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 같은 귀한 믿음으로 짓는 집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불시험을 이기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불시험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겨내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백원사님, 오집사님 만났는데 참 불시험인데 이겨내시더라고요. 입술이 다 텄더라고요. 내가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고통 겪는 분들을 위로하고 남은 생에 인생 사모자의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렐루야. 은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경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0이면 청춘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건강을 오히려 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래 써먹으려고. 뭘 위해 오래 삽니까? 뭘 위해 건강할 것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미래 세대들, 우리 자손들의 세대들의 앞길이 되고 걸음이 되어지기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러니 물질적이거나 세상의 세속의 명성이나 그냥 이런저런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건조 화환 정도가 아니라 축하 화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0: 특별한 보석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이름이 남길 것입니다.
1: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믿음,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하는 척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 돈과 성공을 은밀한 쾌락과 죄를 겸하여 두전으로 섬기는 믿음, 감정에 따라 쉽게 변화되는 믿음, 이런 믿음들은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값싼 싸구려 건축 자재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자재가 될 수 없어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반면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믿음, 여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그리며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배반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희생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믿음, 용서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끝까지 사랑하며 용납하는 믿음, 육신적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소중하고 값비싼 건축자재예요. 여러분이 인도 재벌이요 4조 원 몇천억짜리 집을 짓고 떵떵거리는 다 뒤끌어 들어갑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건축자재를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사람이 혈구로 지어진 집인 것을 알려줍니다. 육체는 다 무너집니다. 그 안에 생영, 생혼,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 지었잖아요. 마귀로 인해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런 거 끊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뿌리가 뽑혀진 나무와 같아요. 다 죽습니다. 육체가 된 우리가 짓는 집은요 결국은 다 무너져 티끌어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도 티끌어 돌아가고 말아요. 이 티끌은요 온 인류의 철천지 원수 사탄 마귀 큰 용 옛 뱀이 핥아먹는 제사밥입니다. 기름이 같은 미약한 뱀이요 이 사람들의 탐욕에 제사밥을 먹고 큰 용이 되어서 주오시기 전에 온 천하를 미혹하는 거예요. 온 천하의 사람들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점점 미혹이 더 치밀하고 교활해져 갈 것인데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그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육을, 육의 혼을 주님을 더 닮아가는 도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불시험을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약재료로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역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 탁월한 돕는 은혜의 전능자의 돕는 은혜의 비밀의 신비한 영혼의 밀실 주의 안방까지 나아가는 안식의 처소에 담대한 비밀을 열어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육체가 정욕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문 딱 닫습니다. 여기까지 오라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의 제사장적 비전을 감당하라고.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흙으로 만든 집인 사람은 반드시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가 옵니다. 천년만년 이렇지 않습니다. 그때 비참하게 나는 무너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는 헌집 무너뜨리고 위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은 그 영원한 육신 장막 성전을 나는 있겠구나. 그 소망 가운데 저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이 들어가도 여러분 청정하며 복음 전하며 많은 자들을 품고 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흙집으로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전이 뭐냐,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과 기초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는 보석들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흙 같은 우리를 불시험에도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여러 번 연단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집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흙집으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보석집으로 완성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마귀가 미디어로 여러 가지 교회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실족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다 썩어지고 부패한 나라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 움직이는 나라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구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남은 자 공동체로 이스라엘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인정받는 경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집에 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이 집의 건축가는 설계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보석으로 연단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무와 풀이나 집인가 아니면 정금과 정은과 보석,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믿음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순간순간, 특히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학교 가면 순간순간 흔들릴 겁니다. 우리 자손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견고한 토대를 놓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집 짓기 방법을 온전히 통달하여 여러분이 누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보좌의 권세를 자녀들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잘 짓고 잘 짓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의 자녀 손자들도 주님 그렇게 주보좌 앞에 첫 열매로 추수되고 건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0: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집,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손들의 집, 우리 비즈니스의 집, 이 기쁨의 교회의 집, 포항과 대한민국의 집의 토대가, 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이 토대 위에 이 세상의 우상 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 시대의 남은 자 공동체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때에 돕는 은혜의 권세를 위임받을 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재물 짓다가 현금만 짓지 않게 하시고 아멘. 거실만 짓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안방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아멘. 주님과 같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집으로 지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마음 눈을 밝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빛길을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에도 오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3: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2: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의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적의 크기, 나의 연약함,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기 3장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도미노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의 도미노로 무너지고, 둘째는 우상 숭배의 도미노로 무너졌습니다. 7절을 보면 6절에서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7절을 잘 보시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수로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데는 답이다 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고 이름이 달라도 바알과 아세라는 무조건 섬기겠다라고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는 나오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게 옳다고 결정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는데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범죄, 진노, 부르짖음, 구원. 이 사사기 패턴이 가나안 3세대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 전체에서 12번 반복이 되죠.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왜 반복이 되는가? 근본적인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만하면 또 발 아세라에 가고 고난당하면 부르짖고 살만하면 또 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를 찾지 않으면 이 패턴의 굴레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릴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습니다. 팔았다는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매매하듯이 소유권을 넘겼다 그런 뜻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딱 거두니까 압제를 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리사다임은 히브리 말로 극도로 악한 혹은 두 배로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보란듯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질왕이죠. 구산왕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착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에게로 아세라에게로 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바알에게 가야 되잖아. 거기 가서 복을 구했으니까. 힘들면 거기 가서 건져달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까? 그들은 8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속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줍니까? 안 건져줍니까? 건져주세요. 이게 사사기 패턴에서 12번 반복이 됩니다. 왜 건져줍니까?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돌아오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왔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사실은 온니엘도 지난 8년간 이 구산 리사다임의 폭력과 압제 아래서 신음을 같이 했는데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구원자로 났습니까? 입장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이 일어나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10절에 그 답이 있어요. 왜 온니엘이 똑같이 폭력과 압제 아래서 신음하다가 지금 구원자로 났습니까? 여호와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우리의 삶의 반전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시작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온니엘이요, 악질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겨요. 이겨요. 하나님은 대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면 대적의 크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대적이 크다고 못 이기고 대적이 작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성패는 상대의 전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입냐 안 입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온니엘이 죽죠? 사사기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온니엘은 사사들의

0: 좋은 모델입니다. 개인의 오점이 없고요. 결함도 없는, 그리고 그로 인해 40년간 그 땅에 평온이 찾아왔지만 권력을 탐하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거룩한 통치자로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도 거룩한 삶을 살다가 평안한 죽음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40년의 평온이 중요해요. 평온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40년이 그 다음 40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40년의 평온의 결과가 무엇인가? 다시 바알과 아스다롯에게로 가는 거였어요. 안타깝죠?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나?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늘 앉아 여행 갈 생각, 인생 즐길 생각, 그 생각만 다 꽉 차 있죠. 투자해서 돈 벌 생각,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살만하면. 여러분, 사사들의 이야기가요, 못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다 하면 됐지 절대로 덜 하지 않습니다. 우리예요, 정확히. 평온할 때 어떻게 살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뭘 추구하세요? 평온할 때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없을 때 성령님 임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거 제목 같긴 하지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멘.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0: 11절을 보면 그 땅이 40년간 평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악순환의 시작점이 평온과 평화였다는 거예요. 평온과 평화가 악순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때에 또 악을 행하는 영적인 악순환이 오늘 내 삶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습관적으로 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평화로울 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평화로울 때는 한눈 팔거든요. 딴 데 쳐다보거든요. 딴 걸 추구하거든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 안정적일 때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고 행복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싶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전철에서 그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평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겁니다. 말씀의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가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로 갔다, 그 얘기예요.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요. 똑같습니다. 말씀의 길을 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의 목전의 악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의 길을 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의 목전의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속은 다 파먹힌 거예요. 앉아 있어도 속은 딴 데 갔잖아.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이게 강성하다는 원어가 뭐냐면요,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하자크. 무슨 뜻이냐? 붙잡다, 그런 뜻이거든요.

0: 지금까지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누구를 붙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붙들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붙듭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모압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자기 백성을 징계하려고 옆에 있는 이방 백성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놓았겠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대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약한 대적을 강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건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가장 행복합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13, 14절입니다. 시작.
1: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0: 자, 강성해진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잘 아시죠? 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를 말하는데요. 지도를 잘 보시면 에글론은 모압의 왕이에요. 암몬이 보이십니까? 아말렉이 보이십니까? 여리고가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이 힘을 합해서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최전방 문과 같은 곳이에요. 여리고를 빼앗겼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죠.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속절 없이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리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때 첫 번 기적을 베푸셔서 승리를 거둔 장소죠. 그들은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 상징적인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빼앗겼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여리고를 빼앗겼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은 상상도 못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믿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것조차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이러고 빼앗겼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됐습니다. 자, 15절 봅시다. 시작.
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0: 압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훗이에요. 에훗.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자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에훗을 잠깐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인데 왼손잡이다 이렇게 말하죠. 왼손잡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이 다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에우시오, 실제적으로 오른손의 선천적 기형이나 혹은 마비 혹은 부상 때문에 장애가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요. 모아박 에글론과 독대하지 않습니까? 왕과 독대는 쉽게 안 되죠.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신체적 장애, 오른손을 못 쓰니까 제가 하면 뭐 뭘 하겠어. 그래서 쉽게 넘어갔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에훗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영웅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에훗을 구원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왼손은 약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도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뭡니까? 염소잖아. 그 성경에 많은 비유도에 오른쪽은 좋은 거고 왼쪽은 다 별로 안 좋은 거야. 아,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사실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 재밌는 거는요, 에훗이 속한 지파가 어딥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라일이 에브라스로 향하던 길에서 그때 베냐민을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난산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아,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사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베논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슨 뜻이냐?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죽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길가에 묻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요. 슬픔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라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야 하고 하면서 베냐민으로 바꿔요. 이렇게 오른손을 자랑하는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가 구원자로 세워졌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써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무지한 사람, 배경이 안 좋은 사람, 힘없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에훗 같은 사람을 쓰세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에훗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어떤 약점을 갖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갖고 계십니까? 늘 속으로 생각할 때 난 안 돼. 난 그 자리에 설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에훗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약하고 부족하고 약점 많은 인간 똑같이 쓰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이유가 되질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우리는 강함과 약함,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죠. 예, 뭐 능력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그런 사람하고, 뭐 가방끈이 별로 안 긴 사람하고, 뭘 시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하고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죠? 근데요, 인간의 강하고 약함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차이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18년간 압제를 당해요.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자만을 했지만 건강한 오른손 잡이 중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진짜 장애는 신체의 문제가 있는 게 장애.

0: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장애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장애입니다. 그런 장애는 하나님 쓰질 않죠. 16절에 19절을 볼까요? 시작.
1: 에우시 길이가

0: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물러간지라.
1: 자, 에웃은 한 규빗, 센치로 하면 한 45cm 정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양날을 다 세우는 칼을 만들어서 어디에 차고 있냐? 오른쪽 허벅지에 늘 차고 다녀요. 근데 에글론 왕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통통한 송아지 그런 뜻입니다. 통통한 송아지. 매우 비둔한 자였어요. 자, 에웃은 조공을 바친 다음에 함께 조공을 갖고 왔던 사람을 다 돌려보냅니다. 길갈중 가서 돌려보냈겠죠? 국경이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왕에게 은밀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왕과 독대를 해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돌 뜨는 곳은 히브리 원어로 페실림이라는 말입니다. 페실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예외 없이 우상들로 번역했어요. 조악한 신상, 우상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국경이던 길갈 근처에 모압 백성들이 세워둔 모압의 신상이나 이방의 우상이 있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에웃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돌 뜨는 곳, 우상 공장에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거기서 돌아갔을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 세워진 우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우리가 이 하찮은 우상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구나 라는 생각. 갑자기 영적 각성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저 우상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둘러 메고 와서 어디다 갖다 세웁니까? 길갈에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세웠던 그 길갈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이방 우상들이 잔뜩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예, 에웃의 마음속이야 이거는 아니다. 내가 에글론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돌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아까 봤죠?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웠을 때 너 가서 에글론을 죽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하라는 명령을 줬겠죠. 그렇죠? 에글론 죽여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 가서 에글론을 죽여라.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땠을까요? 에웃의 마음이? 내가? 그래서 에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라고요? 에웃의 마음에는 뭐가 살아있어요? 에글론을 죽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에글론을 죽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도전은 이 에웃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지만 그 슈퍼에 가서 돈 100원 주면 살 수 있는 일입니까?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말씀은 살아있어. 에글론 죽이래요. 오른손도 못 써. 에웃은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엄청나게 고뇌했겠죠. 그러다가 공물을 바치고 우상 공장을 지나면서 아, 내가 이 하나님 명령에 도전에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딱 결단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지금 에웃의 마음에는 뭐가 계속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에웃에게 하나님

조상들이 섬겼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역사를 이루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가라앉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이 주는 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질 않아. 뭘 해야 될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지났지만 한 번도 내 안에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와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다 가라앉는 거죠. 여러분, 그냥 공부를 마치고 돌 뜨는 곳을 지나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죽는 거죠. 공부를 마치고 돌 뜨는 곳을 지나 그냥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100년 하면 달라집니까? 에훗이 왜 돌아섰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에글론을 죽였단 말이에요. 뭘 걸었다고요? 목숨 걸었어요. 그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처음부터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죽는다? 눈 빼라? 뭐 손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뭘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인생을 거는 거죠. 남은 거 에너지 조금 써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주는 도전이 사라져서 우리의 신앙이 구태의연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 시간이 순식간에 10년 되고 20년 돼요. 뭐 있었냐? 아무 일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 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뇌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만 명 있다 한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구태의연한 습관적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계속 도전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전합니다. 여리고로 가라. 요단을 건너라. 아이성을 향해 다시 나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구태의연한 종교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오늘날 신앙에 하나님 말씀이 주는 도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전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주님의 말씀이 큰 도전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하라고요? 힘든데요?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도전이 돼요. 고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테두리를 내가 정하는 거야. 그 말씀이 뭐라고 해도 난 안 들어요.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테두리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말씀이 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정하면 안 돼요. 그거 다 하잖아요. 보세요. 목장님이 나오지요. 교행사 다 나오지요. 매일 큐티하지요. 기도도 하지요. 헌금도 하지요. 나누기도 하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을 넘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요. 난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세월이 가도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0: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의 테두리를 누가 정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의 테두리를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습관적 종교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말씀이 계속 나를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도전해. 내가 저 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고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리고로 가라는 주님의 도전,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도전, 에웃에게 다가와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도전, 우상을 버리라는 주님의 도전,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말씀의 도전이 끝없이 끝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끝나고 기도회 끝났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말씀이 있어야죠. 그 도전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전이 내 가슴을 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요, 구태의연 하질 않아요. 자, 사무엘하 5장 17절 2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두 번 연이어서 하거든요. 다윗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번 전쟁하는데 전략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즉시 올라가라. 올라가서 이겼어요. 두 번째 쳐내려 오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번엔 정면으로 가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올라가라 그랬어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적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지만 전쟁하는 방식이 달랐단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테두리를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그 도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 늘 서고 그 도전에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도전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왜 하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20절에서 23절 봅니다. 시작.
1: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다 하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0: 지금 에웃이 왕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을 죽이려는 암살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왕을 독대하려고 하면 이 그 몸수색을 다 받아야 돼요. 혹시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없는가, 칼 들고 있는 건 다 수색을 하거든요. 근데 에웃이 모압방 에글론과 독대할 때도 몸수색을 했겠죠? 근데 이제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뭐 무기를 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허벅지 안에 있는 칼을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독대를 허용했을 것입니다. 에웃이 왕위로 들어가니까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뭐 그때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이제 더운 날에는 다락방에 올라가는 거죠. 그 지붕 위에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쉬는 거예요. 낮잠도 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에웃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께 아뢸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에글론을 유인하기 위한

0: 대한 단순한 거짓말은 아닌 게요. 15절에서 하나님은 에굿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아마 에글론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좌석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신탁을 경청하는 거예요. 신이 말했다 그러면 이제 신 앞에 그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에글론의 상태는 조금 전에 에훗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뭘 갖다 바쳤어요? 곡물,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우 기분이 좋아요. 통통한 송아지. 뭐 그냥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에훗은 뭐 오른손을 잘 못 쓰니까 뭐 이 친구가 자신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어요. 근데 에글론 왕이 일어서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왕을 확 찔렀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등 뒤에까지 나갔다. 그리고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고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 죽여보신 적이 없죠? 여러분, 사람을요, 칼로 한번 찔러서 죽이는 것은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한번 죽였으면 잘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이날을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16절 아까 봤죠? 에훗의 칼은 어떤 칼입니까? 양날에 날이 서 있는, 이건 특수 제작된 무기입니다. 한 번에 확 찔러갖고 관통을 해야 되니까, 찌르기로 특화된 날을 잘 갈아서 만들었는데요. 칼자루까지 들어갔다 그랬죠. 보통 칼은요, 날이 있고 손잡이가 있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손 안 다치게 하려고 가로막는 게 있죠. 근데 에훗의 칼은요, 이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로막이 커지면 이 허벅지 넣어도 표시가 나잖아. 그 표시가 안 나게 하려고 가로막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격 필살이에요. 한번 콱 찔렀는데 죽었어요. 근데 해부학적으로 보면요, 한번 찔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잘 들으십시오. 심장이나 대동맥이나 경동맥을 정확하게 관통해야 한 번에 죽는 답니다. 무슨 연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사람을 찌를 때요, 잘못 찌르면 내 손 다친답니다.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에훗은 비둔하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많겠어요? 기름이 많겠죠. 그럼 잘 안 들어가잖아. 뭐 이런 것도 에훗이 다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한 번에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건 결국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에훗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사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역도 순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막 그냥 붙잡고 실험하는데 유튜브 2시간 보다 갑니까? 그럼 되겠어요? 아니면 영혼을 붙잡고 실험하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놀다가 그냥 가서 만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에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압제 고리를 한 번에 다 끊어냈어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억누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습관이나 죄도요, 에훗처럼 한 방에 끊어내야 됩니다. 타협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24절, 27절입니다. 24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1: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0: 에훗이 앞서가며
1: 자, 에훗이 나간 다음에 왕의 신하들이 와보니까 다락문이 잠겨 있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왕이 서늘한 곳에서 발을 가리우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요. 발을 가리운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용변을 보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는 거예요. 왕이 낮잠 자는데 깨우면 안 되잖아요. 또 왕이 용변 보는데 깨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지금 나오질 않으니까 열쇠 가지고 한번 열어봤더니만 왕이 그 안에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에훗은 도망갔어요. 예, 스이라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를 지나갔다고 말하느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했다. 만약에 이 모압의 금오소 신이 진짜 신이었다면 왕을 죽이고 도망하는 에훗을 뭔가 해야겠죠? 신이니까. 근데 돌 뜨는 곳을 지나갔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모압의 왕 금오소 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에훗이 27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뭘 하죠? 나팔을 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좀 제 가슴이 좀 뛰었어요. 무슨 나팔입니까? 전쟁 나팔이에요. 전쟁 나팔. 여러분, 지난 18년간 이스라엘은 모압의 공물을 바치면서 수탈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찌들려서 숨죽이고 살았는데 18년 동안 한 번도 못 불어봤어요. 전쟁이다! 나와라! 이 나팔을 못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드디어 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전쟁하자! 그거죠? 이 에훗이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모압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다! 일어나서 싸우자! 에글론을 죽였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싸우기를 시작하셨다. 내가 앞장서서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18년 만에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전쟁 나팔을 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싸웁시다라는 전쟁 나팔을 언제 불었을까요? 우리도 이제 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전쟁을 포기하며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다시 싸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의 정체를 갖고 전쟁의 나팔을 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8절 30절입니다. 시작.
0: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1: 예, 무리가 일어나서 에훗을 따라갑니다. 어디를 제일 먼저 장악합니까? 28절을 보니까 요단강 나루를 가장 먼저 장악했어요. 아까 지도 보셨죠? 왜 그 길을 장악했을까요? 강 건너면 모압이거든요. 도망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건너가면 지원군이 오잖아. 그걸 딱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중요한 자리를 딱 선점했어요. 거기서 모압 군인 만 명을 죽였다. 우리 삶에서도 죄와 영적 게으름이 파고드는 통로가 있을 텐데요. 그걸 딱 선점해서 차단해야 됩니다. 열어놓으면요.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딱 선점하고 차단해야 돼요.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어요. 몇 년간 평화를 누립니까? 80년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80년의 평화가 어떻게 찾아왔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평화를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한 에훗을 통해서였어요. 영웅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약점이 많았어요.

0: 많았습니다. 장애도 많았어요. 그러나 에웃은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이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하겠다. 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에웃의 이야기는 혈통이나 신분이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하는 사람을 서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숨 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했던 에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동일하게 모든 걸 걸고 순종해서 공동체 안에 전쟁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국에 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4: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3: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있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나

0: 실천은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잘하는 거라곤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어중이 떠중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어요. 목숨을 위해 두 번이나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되풀이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나라를 세우려고 토한 거짓과 약함을 용서하고 그의 선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무에게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마도 부메랑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원래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사냥 도구였으나 지금은 인기 있는 기념품과 장난감이 되었다. 알파벳 L 모양의 가벼운 나무 조각을 숙련된 전문가가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다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바꾸셔서 힘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를 해하려 했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실망과 배신을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위로를 얻는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던지든 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인생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던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삶에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카펠라 힘지의 Breathe on me, on breath of God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들으시고요. 오화평님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피아노 연주 찬송

우리가 던진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참 무섭지만 진실된 말이기도 한데요. 부메랑의 효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선한 말과 행동도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배려, 진심으로 도왔던 마음들은 언젠가는 따뜻함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겠죠. 어떤 부메랑을 던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메랑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에브리 투 메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의 사건을 들려줍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당국의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의도는 바울이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의 꿈이 황제 앞에서 예수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로 본격적으로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우선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항구에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죄인이 된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넘겨지죠.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 배에 탄 바울과 일행이 그 조그만 배가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한 번에 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고 했죠. 이 남쪽에 가면 무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긴 좀 항구가 큽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배를 갈아타는데 그 당시에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배를 갈아타요. 이 배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그 곡물을 운송하는 수송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배는 당대의 최고의 규모를 가졌던 배예요. 길이만 50m가 넘는 큰 배에다가 선원들이 다 뭐 해가지고 합쳐서 승객들까지 그 배에 바울과 함께 276명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압도적인 배를 보면 이야, 저 배는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갈아탄 배를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뭐 웬만한 폭풍에도 끄떡 없겠지?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항해가 점점점 늦어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당시 계절이 늦가을로 접어들어요. 이 늦가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늦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아, 항해 시즌이 끝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지만 지중해는 거꾸로입니다. 겨울에 바람과 태풍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지중해 사람들은 11월 말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배가 지금 가고 있는 지중해에서 늦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수를 호송해야 되고 또 목표가 있으니 선원들은 배가 크고 그러니 괜찮겠지라며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다시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남쪽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이때 이 미항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건의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전도를 다니면서 이 지중해 바다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늦가을 겨울로 접어들면 바다가 위험해지니 지금 이 배가 계속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할수 있으면 이 항구에서 좀 쉬었다가 봄이 되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떠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얘기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죄수의 신분이었고, 더군다나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원들은 그의 말도 무시할 뿐더러 은근히 자기들이 뱃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괜찮다, 항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결국은 그래도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위험한 줄 알지만 항해를 강행하게 해요. 이때 그들이 위험한데도 배를 계속 항해하는데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선원들은 속으로 고바 우리 말이 맞잖아 라고 쾌제를 부리며 닻을 올리고 배는 마치 정말 미끄러지듯 아무 일 없이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순항할 줄 알았던 이 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엄청난 광풍이 배에 몰아칩니다. 성경은 이 태풍을 유라굴로라고 불러요. 이거는 남동풍에서 저쪽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합류해서 생기는 지중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파도가 점점점 세게 뱃전을 후려치고 돛대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선원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들은 손을 놓고 조탈을 포기하고 이제는 바람에 배를 맡깁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도 여전히 돌풍이 거세자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고 3일째가 됐을 때도 바람이 잦아들지 않자 배에 너무 중요한 장비들까지 사람들은 바다에 던지며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몇날 며칠 잔뜩 낀 구름 때문에 며칠째 별을 볼수 없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별을 보고 방향과
또는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몇 날 며칠 계속되자 점점점 지쳐가던 배 안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며 넋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배에는 죽음과 절망과 공포의 공기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침묵을 깨고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담대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죄수인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의 공포 속에서 혼자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사히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내가 다 무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약속을 들려주셨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275명의 절망 가운데 한 명의 희망의 메시지. 모두가 지금 거세게 몰아치는 미래도 희망도 없는 돌풍 앞에 당연히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사람만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무슨 근거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걸까?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혼자만 그 길을 되찾는 바울의 비결은 자기 눈앞에 있는 돌풍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돌풍을 보니까 동료들이 다 절망에 떨고 있을 때 그는 뭘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최종의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우리 삶이 휘청거리고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이 방황할 때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의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 너머의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찾고 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안 좋은 상황에 안주하고 싶죠.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 나는 안 되려나 봐, 이게 끝인가 봐. 그 이유는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없고 내가 가진 체력과 또는 뭐 어떤 능력이 바닥이 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카드값, 대출값, 어음값, 날짜는 다가오는데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나는 내 힘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니 난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의 한계를 느껴서 절망하고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지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한계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대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삶의 터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바라보는 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우리가 도전하게 만드는 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내 결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꽉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결론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길을 잃었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친 후에도 여전히 바다의 폭풍은 줄어들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 폭풍이 14일째 되던 밤 그 폭풍 소리와 함께 막 배가 바람에 막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한밤중에 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가서 봤더니 세상에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선원들은 알아채고 자기들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승객들과 다른 사람들을 버려두고 이 선원들이 워낙 지금 폭풍이 심하니까 자기들만 몰래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었던 책임자 백부장이 분노해서 이 선원들을 군법으로 전부 처형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다급한 순간에 바울이 백부장을 말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선원들을 살려두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이 배에서 살아 돌아갑니다. 백부장이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 선원들을 처형하려고 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저 죄수인 바울의 말이 맞거든요. 더군다나 바울은 처음에 가이사라 항구를 떠나서부터 저 죄수가 하는 말이 다 그대로 된 것을 백부장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듣고 선원들을 살려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14일 동안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지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완전히 탈진해서 음식을 못 먹어서 힘이 없으면 육지에 도착해서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강제로라도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에너지가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에게 무슨 방법이 있어?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더니 바울이 음식을 들고 거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갑판에 모은 다음에 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높이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바울이 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똑같이 바울을 따라서 음식을 들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뭘 대단히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행동과 말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우고 그것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분이나 위치나 그 가지고 있는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스며들게끔 햇빛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의 자리, 그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수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날이 밝자 선원들의 말처럼 저 멀리 해안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육지로 배를 밀어 넣어서 빨리 여길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 큰 배를 그 육지 쪽으로 서서히 접근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배는 너무 크고 그 바다의 물이 점점점 육지 쪽으로 나오니까 깊지 않아서 결국 모래톱에 배가 걸리게 되고, 꼼짝 못하는 이 배는 그 태풍에 산산이 부서지면서 여기저기 나무 갈라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마디 비명이 뒤섞여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위급한 순간에 다시 한번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긴급하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이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 배가 부서지고 이 죄수들이 바다에 떠내려 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 형벌을 군인들인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 저 사람들이 어찌 됐든 간에 도망가기 전에 여기서 다 목을 베야 됩니다 라고 긴박한 군인들의 건의가 이어지지만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가로막습니다. 아니다. 누구도 죽이면 안 되고 살려야 된다. 그 이유를 43절 44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은 이제는 바울을 믿어요. 아니,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실 바울이 그동안 이 백부장이나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아니, 죄수 주제에 재판받으러 가는 놈 주제에 이러면서 그 바울을 무시할 때는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죄수의 신분이어도 계급장을 떼고 자신들의 신분을 떼고 자존심을 떼고 그 바울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니까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판단한 거예요. 저 바울을 죽이는 대신에 모두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육지로 가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물건을 붙들고 버텨서 육지로 가거라.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유라굴라 태풍 앞에서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원이 무사히 육지에 상륙해서 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백부장은 지금 자기가 지휘관이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어떻게 좋은 결론을 맺고 길을 다시 되찾게 됩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내 신분을 내려놓고, 내 나이나 내 조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바울이 하는 맞는 말, 바울이 하는 살리는 말을 선택했더니 잃은 길을 되찾게 되더라.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남들의 이목, 시선 또는 내 자존심 이런 것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그래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이거 내려놓는 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종이 한 장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고 또는 오래 다니다 보니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0: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엎드려서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야 될까? 내가 그래도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있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해야 될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자기의 그 영적 종이 한 장 같은 자존심을 아직도 붙들고 있느라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엎드리지 못하고 울부짖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찾듯이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길을 잃었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너머에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조건 다 내려놓고 그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께 100% 항복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처럼 백부장처럼 풍랑 속에서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1-407-9191번 0431-407-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블레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드린 이유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거든요.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거든요. 우리 정말 이 가사를 담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이라 말할까요?

0: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두 일어나서 가능하시다면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쳐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 알송이가 있잖아요. 하나를 하나를 연결해 가듯이 그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거 방송으로 통해 복 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아름다운 고백. 사람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영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난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일은 오늘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삶이 연결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이웃에게 참된 삶의 소망을 주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영옥의 보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신영옥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정성경은 어떤 사역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정성경은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같은 시설에 갇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어 사회에 격리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보고 출소 후에 건강한 이웃으로 사회에 돌아오도록 또 교회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물어보기를 교정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기 쉽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라고 해서 교정 선교는 단순히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영성과 인격과 환경을 그리고 앞으로 출소 후의 삶을 돌아보는 종합적인 그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상담까지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이분들을 또 집단이나 1대1로 자매 결혼하고 정기적으로 편지 사역을 하거나 또 만나고 면회를 하면서 위로라고 때로는 영적금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저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교도소에 처음 교회에 나온 예수를 믿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수감되기 전에 바깥에서 예수를 믿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적 회복, 또 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혼들을 품고 또 이들이 바른 삶, 바른 가치관 속에 살도록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범법 행위를 재판을 통해서 이 수감생활을 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삶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살았는지 주여주여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다많은 영혼들에게 바로 전하고 또 그들이 출소해서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마 교정사역의 꽃이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랬죠. 아무개님 그러면 교정성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 보시고 한번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의 징검다리와 마중물이 되어 주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개님이 한번 이렇게 징검다리와 영혼의 마중물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정선교. 교정선교는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봅니다. 특히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터인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현명이 부릅니다.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다는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정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인 수용자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긍휼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든지 교도소 밖에 있든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든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든지 이단의 갑옷을 가면을 쓰고 살아왔든지 교회를 해치는 자이든지 교회를 무너뜨린 자이든지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그들을 정죄할 권한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마중물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증검다리, 주께로 갈 수 있는 그들의 증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세상 풍랑 물길이 아무리 쓸려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에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는 원치 않죠. 어떤 능력을 원치 않죠. 십자가 사랑 앞에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그 다섯 달란트 두 달을 받은 처럼 고아와 가본 낙으로 오게 갇힌 자 돌봤던 오른편의 양 같은 삶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성경에서 수용자는 전도의 대상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성경에서 수용자들이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용자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심리적인 상태, 범죄의 배경, 또 교정시설의 문화 등등등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범죄 심지와 상담 기법, 재범 위험성 이런 대한 지식을 갖추면서 그들과 눈높이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접근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놓고 오랫동안 교정사역을 했던 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처음부터 무조건 은혜다라고 보다는 오랫동안 교정사역 하신 분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그들의 현장과 동참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아주 참으로 중요합니다. 김미석이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좀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보고 정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네 눈에 들보고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있다는 것을 정지한다면 좀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영혼의 나침반과 또 징검다리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 편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의 할머니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각오에 어땠으면 수군수군하면서 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르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말은 부정적이나 감정에 섞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고 그들에게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줄 때 그들이 우리의 말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변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수용자들의 그 영적 대상의 돌봄을 출소 후에 제4회 학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어떤 사역을 진행했지 노드맵을 그려야 됩니다. 교정 성교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화신대 봉사자들이 모집하고 함께해서 훈련받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됩니다. 또 교도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재정적인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출소 후 가장 어려운 것은 주거와 일자리, 의식주 문제,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의 돌봄 문제도

이들이 통하여 다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이용했던 사람들,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문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삶의 빛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정죄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영혼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김종찬이 부릅니다. 선하신 목자 할렐루야.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종종 이단 세력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단의 이렇게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할 수 있을까? 이런 설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설문 조사를 했더니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에 열정 있는 사람이 이단에 훨씬 잘 빠져들어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 가르쳐 준다니까 별로 경계 없이 무턱 갔다가 큰 피해를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단에 제일 안 빠지는, 이단이 공격을 해도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왜 그런가 봤더니 이들이 주로 공격하는 게 교회 밖에서 용한 선생님 있는데 좀 성역 공부 좀 해보자. 뭐몇 가지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잘 대답 못하니까 성역 공부해야 된다.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역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동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에 제일 안 빠질 사람은 성역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좀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번또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또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마음에 상처를 잘 받느냐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나니까 시작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인정해 받아야지. 또 이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까? 또이 정도는 칭찬받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자 섭섭함이 밀려오고 이 섭섭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열심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열심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되 예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도 있지만 종종 이 동행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문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동행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나의 겉사람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겉사람. 자, 20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일컬어서 성탄절이라는 기념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죄로 끌고 가는 이 겉사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겉사람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떡하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기분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이지 뭐 이런 유혹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따라가는 이 모습을 이끌어서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마음의 갈등이 사실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막상 우리의 현실이 이걸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은 결단했는데 일상에서 또 무너지고 또 예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죄를 따르는 겉사람의 모습을 내가 조금씩 바꿔가면 어느 순간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것도 좀 줄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좀 줄이고 미워하는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차츰차츰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0절 전반부에 나오는데 죄를 따르는 겉사람을 죽여야지 이 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죄를 따르는 겉사람은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20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죄를 따르는 내 옛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일평생 함께 하십니다.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 인격이 사라지고 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도권,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겁니다. 경마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경마장에 유명한 두 말이 있었어요. 체격도 비슷하고 힘도 굉장히 좋아서 항상 경주를 하게 되면 우승 후보가 되는 두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한 말은 흰색이고 한 말은 검은색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체격도 비슷하고 힘도 좋고 도무지 둘 중에 하나가 우승할 것 같은데 어느 말이 우승할지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말을 관리하고 있는 사육사는 정확하게 경주에서 어떤 말이 이길지를 아는 겁니다. 어느 날 얘기합니다. 내일 경주에서는 검은 말이 이길 겁니다 라고 하면 실제 검은 말이 이기는 거예요. 또한 일주일쯤 지나서 경기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흰말이 이길 겁니다 했더니 또 흰말이 이겨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육사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체격도 비슷하고 또 실력도 비슷한데 나중에서야 한마디 합니다. 전날 먹이를 많이 준 말이 이깁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였어요. 체격도 비슷하고 힘도 좋으니까 이쪽 말에다가 먹이를 잔뜩 주고 이쪽 말은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이기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고 힘이 생겨서. 간단한 원리지만 여기에 중요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따르는 겉사람의 자아가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때로는 굉장히 팽팽하게 싸움을 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더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분노를 먹이로 주고 또 미움을 먹이로 주고 또 욕심과 불평을 자꾸 먹이를 주면 누가 강해지냐면 죄를 따르는 겉사람이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중팔구 겉사람이 강해지면 여러분을 죄로 끌고 가버려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냥 강권적으로 끌고 갑니다. 마치 중독에 빠진 것처럼. 반대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감사와 사랑을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럼 이 속사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를 따르는 겉사람에게 먹이 주는 일을 멈추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답답한 인생들이 있어요. 예배드립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런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의 일상을 보게 되면 또이 죄를 따르는 겉사람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 그것이 습관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권세를. 그래서 이 겉사람의 죄를 따르는 겉사람이 여러분을 결국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단번에 끊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더 이상 죄를 따르는 겉사람에게 먹이를 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멈춰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해. 못 박혔다. 못 박았다가 아니에요. 못 박았다는 자의적인 표현이고 못 박혔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봤더니 이 헛된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이 습관적인 죄를 내가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습관적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습관적인 죄가 이 겉사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겉사람을 좀 죽여달라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도를 자꾸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수고하는 노력하는 모습과 동시에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해야

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한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성이 좋아지고 또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한순간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따르는 겉사람, 이것이 죽지 않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고뇌를 더 고통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더 이상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겉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원칙을 20절 후반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자, 20절 후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자, 20절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행동이 달라져요. 안내 보실 때에도 이름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참 묘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예요. 원하지 않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이건 타이건. 선택은 자유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강요되어집니다. 음식점에서 메뉴 한번 잘못 골라도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후회하죠. 다시는 이거 시키지 말걸.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은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호칭이 붙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만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기를 원해요. 별로 이렇게 교회도 안 오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뭔가 많은 걸 요구해요. 아직도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행동하면 여러분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달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 욕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버젓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욕먹고 교회가 함께 욕을 먹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혹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선택 가운데 먼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물음과 항세 동시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종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또 분노를 폭발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순간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좀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뒤끝은 없잖아요. 아 무슨 뒤끝, 이미 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상대방은요 이미 피투성이가 됐어요. 상처투성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영성은 바닥이 났어요. 무너져버렸어요. 그 순간 악한 마귀가 와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순간

또 속상함을 폭발시키는 순간 여러분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욕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두려운 거죠. 저는 뒤끝은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터쳤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더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무책임하게 살아가요. 그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향기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품 쓰게 되면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명은 알고 있어요. 쓰는 향수가 뭔지. 제 아내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 거. 냄새 좋고 좋아요, 저는. 남자들 땀 냄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게 향기는요. 내가 이렇게 막 흔들고 풍긴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도 자연스럽게 향기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건 간에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좋건 싫건 하나님의 대사가 돼버렸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는 일반대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제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저희 친구나 뭐 후배들이 뭐 대놓고 뭐라고는 하진 않지만 조금 안 입고 온 눈으로 쳐다봤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은근히 기대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좀 다르겠지. 그리고 평소에 신앙도 없던 사람이 위기가 생기면은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선배님 그래도 선배님은 교회 다닌 사람 아니냐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동기들도 그러고 이게 좋건 싫건 간에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 좋은 향기를 드러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행동하다 보면 이 모습이 차츰차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것에 방해라는 치명적인 것이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헛된 욕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미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헛된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은 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시작하는데 이게 지속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참 멋있게 했던 그리고 잘했던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수고를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진다면 사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데 문제는 본인의 욕심일 약한 마귀가 아는 거예요. 이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면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옆에서 이렇게 들쑤셔요. 네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네가 억울하잖아. 아, 너이 정도 대우받아도 되잖아. 이런 말을 덜컥 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올때 빨리 내려놓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례 요한처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꾸자꾸 고백해서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직장에서 한 사람이 이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부담스럽고 너무 거액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람들이 걱정도 하면서 또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젝트가 너무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겁니다. 회사도 굉장히 큰 유익을 봤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와서 막 칭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한게 아닙니다. 저를 돕는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0: 예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옆에 사람은 또 이제 자꾸 부추기는 거죠. 아니, 그래도 제일 고생한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이 없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자 또 한번 살짝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박수 받는 것보다 이 일이 잘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와서 나는 당신이 일 잘하는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잔잔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오히려 더 그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었어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주변 사람이 칭찬하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네가 너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름이 좀 높여지고 칭찬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높이면 예수님이 부작용 없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순서가 바뀌면서 서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후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낮아지고 모욕당하고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마냥 높아지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래서 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부작용 없이 여러분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건 싫건 이제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또 조금 멀어졌던 예수님과 동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꼬였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듣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은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2: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선교사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감사드려요.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갔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이 전 세계의 인구 통계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숫자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난 믿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GR이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난 믿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이 세상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83억 1285만 1550 75 이런 친구들 숫자가 계속 바뀌네요. 그래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인구 숫자는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계속 달라지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랍니다. 처음 들었던 난 믿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도 믿을 수 있도록 꼭 전해주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키즈벤처의 예수께로 가면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어린이가 되도록 힘써 보았나요? 겸손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을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암송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꽃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2: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3: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다시 한 번 더
3: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지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왕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0: 또는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생각만으로도 정말 멋지고 설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훌륭한 왕이 우리를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해서 크고 멋진 잔치를 열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겠나요?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왕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경건함이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멋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함이지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조심스럽고 진지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을 보이는 것,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지요. 어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나요?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만과 겸손의 모습처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그려져서 전도사님은 정말 설렌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내기로 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뉴기니 섬에서 태어난 아기는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올리오파가 아팠을 때 부모님은 집에 무당을 데려왔고 무당은 돼지의 피와 잎사귀를 섞어서 올리오파에게 침을 놓았었지요. 과연 올리오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당의 치료법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무당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올리오파가 낫기를 기다렸지만
1: 아빠, 너무 아파요.
0: 올리오파는 더 아파할 뿐이었어요. 무당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엾은 올리오파, 얼마나 아팠을까요? 올리오파는 정말 여러 날 아팠고 아빠, 엄마는 정성스럽게 올리오파를 돌봐주셨어요. 다행히도 얼마 후 올리오파는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당이 놓은 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직 올리오파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올리오파를 돌보셨고 올리오파가 나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올리오파는 뉴기니 섬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야생동물이나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0: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동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아끼고 잘 돌봐야 해요. 그런데 뉴기니 섬에 사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1: 야! 잡아! 잡아! 옳지, 잡았다. 이 녀석, 내가 너보다 더 빠르다고.
2: 야, 얼른 발을 묶어. 그리고 서로 싸움을 시켜보자. 이런, 아이들은 동물을 사로잡아 줄로 발을 묶고는 서로 싸움을 시켜 죽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즐겼어요.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올리오파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리오파는 말했어요.
3: 얘들아, 그만둬!
0: 올리오파가 친구들에게 소리치자 그 친구들은 올리오파를 비웃었어요.
1: 야, 올리오파 뭐야? 너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에이, 올리오파 넌 겁쟁이구나.
0: 친구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올리오파는 생각했어요.
2: 틀림없이 어떤 선한 영이 아름다운 새와 동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선한 영이 나를 만들었을까?
0: 올리오파는 또 생각했어요.
2: 만일 무당이 악한 영에게 말해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영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 좋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0: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올리오파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 나는 악한 영이 있고 무당은 그 악한 영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악령은 사람들을 해쳐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며 발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선한 영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선한 영이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나무들을 만들었고 이 강물도 만드셨음을 믿어요. 아마 나도 만드셨겠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한 영이시오. 제발 저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0: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이 누구인지 친구들은 알고 있지요? 맞아요. 바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2: 하지만 올리오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올리오파 옆에 있었다면 바로 즉시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친구들, 올리오파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될까요? 올리오파는 선한 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아바 프레이즈의 너는 축복의 씨앗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은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모든 것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앞에 성경 역대기, 열왕기 이런 데 읽어보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성전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성전에서 활발하게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척도였습니다. 그들의 건강지수였습니다. 성전이 어떠하냐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척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안전한지 괜찮은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만나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0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10장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막과 성전 안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 성전을 떠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성전의 존재 이유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껍데기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성전은 건물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는 과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가봇이라고 했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이가봇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갑니다. 지성소라는 건 성전의 가장 중심이 지성소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옮겨집니다. 10장 18절에서는 이 문지방에서 성전 동쪽 문으로 옮겨갑니다. 11장 23절에서는 아예 여기를 떠나서 동쪽 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성소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고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떠나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뒤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훗날 이 장면이 예수님에게서도 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성소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 동쪽 문으로 감람산까지 떠나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경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8절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칼에 망하게 될 것이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타국인의 손에 넘겨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이 성은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고기이고 이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로. 그런데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가 가마솥 안에 있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보호되고 가장 귀히 여겨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더 이상 가마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더 이상 이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니까 이들은 바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이 11장 이때는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3차 때 무너지는데 아직 3차가 오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 11장에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약 5년 내지 6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냥 돌 집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버려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제게서 거두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경영교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내게 있을 때, 은혜가 아직도 내게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전을 완성하신 참 성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성전이 더 확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교회, 이것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동시에 우리들이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 떠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해진 거예요. 에스겔 1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2절,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 8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8장의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8장 보시면 8장 10절에 성전 벽에 각종 우상의 형상을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벽에다가 우상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8장 14절에서는 성전 북문에서 담무스라는 신 앞에 애곡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다른 이방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6절에도 성전 안뜰에서 해를 향하여 경배하는 25명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 예배하고 숭배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성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찬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 밖에서는 이 백성들이 온갖 불의와 폭력을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또 부당한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도 없고 정결하게 사는 삶도 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었습니다.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만 하며 그렇게 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더럽혀졌고 사람들도 악해져서 엉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할만 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로부터도 떠날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15절,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이방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자기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괜찮다고 자기는 보호를 받고 있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삶은 엉망인데 제사와 절기만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 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가기 싫어서 뒤척이다가 지각하고 지루하기만 한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고, 그래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예배가 괜찮은 예배일까요? 삶은 엉망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형식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분의 임재도 그분의 영광도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이러고 사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이끄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떠나시면 이스라엘은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그 영광이 떠나면 우리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바울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만큼이나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익숙해져서 나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거겠지,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종교활동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이 종교생활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마음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음 대신에 자신의 도덕이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선으로 구원을 이루고 또 좋은 곳에 가겠다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좋은 곳에 가겠다는 거죠.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만 잘 믿으면 돼요. 뭐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뭐 내가 마음을 바르게 쓰고 내가 잘하면 되지.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은 있는데 마음과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중심이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니까 그 배부른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목적인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껍데기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돌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내 속에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부딪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잠깐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떠나시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떠나시면서도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도와줄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떠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에스겔 1장을 처음 펴면 여러분 1장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한 장면으로 무슨 바퀴가 있고 막 천사들이 끄는 모습으로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잠깐 성소가 되겠다. 잠깐 성소가 되겠다는 것은 그곳에 쫓겨나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된다는 것은 다시 본래 성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겠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 속에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들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인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악을 행하고 살았던 그들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순종하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19절, 20절을 제가 대략적으로 중간중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완악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0: 은혜 베푸실 계획을 다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존재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떠나는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시면서 또다시 미련이 남아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시는 중에도 버리는 중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 기회가 되지만 그것조차 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이나 형통은 진짜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만 외친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시 손을 내밀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1009번, 777-1009 경주 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사람이 기차에서 두 명의 군인 사이에 앉게 됐습니다. 한 군인은 사병이었고 또 다른 군인은 30대 중반의 상사였습니다. 이 두 군인은 전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젊은 사병이 매우 행복하고 쾌활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에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는 상당한 유익을 받거든요. 저는 전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창 전투 중일 때 과거에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출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전투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듯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힘에 겨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그 기쁨과 소망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오래전 한 신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푸치라는 이름의 앵무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고를 당했던 그 새는 야생동물협회의 보호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도 그 새를 찾는 사람이 없자 그린베이에 사는 수 글리슨이란 여성이 그 새를 기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푸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사랑을 줬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은 새가 그녀의 어깨 위로 날아오더니 부리를 그녀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1: 그린베이 오네이다 거리 남쪽 1500번지.
0: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주소를 확인해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을 알아냈는데요. 그는 79세의 존 스트루반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혹시 댁에 앵무새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전에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잃어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앵무새를 데리고 그 주소를 향했고 노인은 자신의 앵무새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집 주소를 알고 있던 앵무새 푸치, 정말 영득한 새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례길에서 다양한 사람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만나는 그 기착지들을 모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인생의 최종 도착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의 본향, 천국인데요. 마음속에 이 최종 주소지, 천국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85%는 과거의 추억, 한, 설움, 원망, 지식, 선입견, 경험과 같은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 두려움, 불안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 정도는 현재, 지금의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안 가본 곳에 가면 왠지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은 이 현재의 의식이 5%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 마음의 95%는 걷어내도 충분한 것들로 덮여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 걷어내도 충분한 이 95%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이 건물들을 걷어내면 거기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 높은 하늘 끝 우주 어딘가쯤에 있는 줄 알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즉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면,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곳이 어디든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6절 10절.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에 있길 갈망하십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들이 장애물이 되고 당신 주위를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마음속에 그리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여쁜 당신, 일어나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십시오. 주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에 둘러싸여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소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 소망, 상한 마음을 위하여에 담긴 글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보낸 노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유지해 매우 강건했다. 그런 분이 암에 걸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됐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분은 좀처럼 보기 드문 기쁨과 광채를 지닌 채 침상에서 일어나 내 차가 주차해 있던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두 손을 흔들며, 빌리,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가 좋은 분임을 더욱 느끼게 되네.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은 그리스도다. 또 한 친구가 런던의 거리에서 파이프를 연주하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다. 환한 미소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하던 그에게 친구는 고향이 스코틀랜드냐고 묻자 그는 내 고향은 천국이다. 이 세상에선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힘들 때에도 고요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우리가 세상의 연연에 영원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만일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삶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힘든 일도 질병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나그네로 스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혼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은 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처럼 부족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요한 프랭크의 시에 요한 크루거가 작곡한 전형적인 독일 코럴 주는 귀한 보배를 다음 찬양의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복음 성가에 익숙한 한국 교회에서 잘 불리지 않는 찬송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이 찬송은 한국 교회가 발행한 찬송가 가운데 가장 좋은 찬송 중한 곡이라고 할수 있는 대단히 수준 높은 찬송입니다. 2절 가사입니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를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나의 보배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도를 선곡하여 찬양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찬송은 성부의 어린 양이입니다. 스코틀랜드 자유주의 목사였던 보나르의 작품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들이 어린이가 부르기에 합당한 가사들이 많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나르 목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어린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내용으로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찬송입니다. 물론 지금의 어린이들에게는 쉽고 친근한 찬송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곡조는 21세기 찬송가 74장에도 온음을 낮게 전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셉 홀브르크의 찬송입니다. 송영웅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성결교단에서 발행한 신중보금과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가운데 많은 곡을 처음 소개한 찬송가 책입니다. 일본 성결교단에서 사용하던 찬송가를 번역한 곡들이 많은데요. 이때 큰 역할을 한 분이 이장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드릴 찬송인 나의 마음에 수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도 이장하 목사님이 번역한 찬송입니다. 작사 작곡이 맥케이로 되어 있는데 이분에 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만든 전형적인 복음성가인데요. 가벼운 리듬과 후렴의 복음성가적 표현으로 보아 미국 작곡가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동감리교회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혼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릴 찬송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서울 모태 답장단이 찬양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자녀가 먼저 죽는 일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자녀들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가 쓴 찬송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 감동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안양 시립합창단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의 오늘 찬송의 문을 닫겠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산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삶이 변화했음을 고백합니다. 화해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mazing Grace 이승입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그리고 이어서 행복,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그거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이죠.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all the way 인도와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송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지어진 곡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의 신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으로 암 치료와 많은 고통을 이겨내시다가 호스피스에 계십니다. 한동안 염증 수치가 내려가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교회에 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었는데 이젠 수술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 하늘나라 천국이 날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개의 눈물을 적셔본 적이 있어. 이번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이 더위에서도 하늘을 뚫은 장마비 속에서도 살려주신다면 다시 살려주시길 하나님께서 고통 없는 주님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파서 고통을 없애주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 주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쓰러져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샬롬.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처음엔 거절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었던 발걸음이 나중에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편견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마음의 결을 조금 더 낮추고 다가갈 때 비로소 눈에 담기곤 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바쁜 시선을 내려놓고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온기와 감동을 마주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이 첫 곡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클라리넷 조현주, 그리고 이어서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엘리셰바 피아노입니다.

어느 시골 장애인 합창단을 맡았을 때 일입니다. 집에서 너무 멀어서 딱 한두 달만 하고 도망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발걸음이 어느덧 6년을 채웠고 감격스러운 공연들을 꽤 많이 올렸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애를 쓰는 제 모습이 기특했는지 연습 시간에 맞춰 들어갈 때마다 단원들은 늘 큰 박수로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시골이라 집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과 정성스레 만든 음식들을 매주 바리바리 챙겨주시는 따뜻한 손길에서 장애인분들을 향했던 저의 작은 편견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도 많고 마음씨도 참 고운 분들이셨죠. 기억에 남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 단원에게 솔로를 맡겼는데 맡기고 나서 오늘 노래한 소감이 어땠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노래하는데요. 무지개가 입에서 나왔어요. 프로 성악가로서 살면서 수많은 무대를 겪었지만 노래를 이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게 표현하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처음 연습에 나갔을 때 충격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사도 음정도 하나도 맞지 않는 채 마치 의성어처럼 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말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말을 못하는 분이 온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 노래하는 모습을 마주한 그 순간 저는 전율과도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어긋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내 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오고 있는가, 말을 못해도 얼마나 예쁜 마음으로 부르는가,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이 진짜 음악이고 진짜 찬양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정확한 음정과 완벽한 박자로 부르는 노래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일까요? 하고요. 악기가 부족해 찬양 반주기로 겨우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교회일지라도 음정과 박자는 조금 안 맞을지언정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겠죠. 혹시 나는 노래를 못해 나는 음치이고 박치야 라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올 한 해는 내 입에서 피어나는 찬양의 무지개로 우리 마음과 예배의 자리가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바이올린 김예랑입니다.

음정 박자는 조금 틀릴지라도 내 안에서 피어나는 예쁜 마음과 진실한 고백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에서 노래의 찬양이 나왔어요 라는 그 순수한 고백처럼 올 한 해도 실력과 자격을 넘어 주님 주시는 찬양의 감격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오보에 윤지원 그리고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암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9월의 첫 주 예배를 설레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란한 세상 살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내길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이 생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때로 버겁게 여겨지더라도 그 면류관이 있기에 우리 다름질이 결단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 이것만이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피아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겠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일랑 무엇보다 먼저 내버려야 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결같이 미소가 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네,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6778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저는 50살이에요. 49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연도에 백혈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더 힘이 생깁니다. 네, 6778님,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지금도 그러네요. 아, 너무나 코끝이 찡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50 되도록 이제 인생 사시면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장애나 아픔, 큰 병은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백혈병이 생겼어요. 무서운 병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막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체념해요. 그런데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사연도 세상에 심정 목사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지금 그 병명을 들은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의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서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 덕분에 더욱더 힘이 생긴다고 해주셨는데 6778님 이 사연을 듣고요. 정말 많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치유될 줄로 믿고요.

네, 이번 사연은요. 9228님 주신 사연이에요. 아멘.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아멘. 네, 9228님. 네, 제 기억으로 그동안 우리 함께 나눈 사연 중에 아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사연이었어요. 아멘이 뭘까요? 진실하다.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빛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도와주시죠. 귀신을 내쫓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9228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네,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 사연을 보면서 주님의 그 손길이 더욱더 깊이 느껴왔어요.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해가 제법 짧아졌어요. 사뭇 종종 걸음치며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던 비둘기들도 보금자리를 찾아들고 메새도 참새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직은 더운 공기가 남아있지만 머자나 찬바람이 불어오겠죠. 2026년도 어느새 절반에서 두 달이 더 넘어가고 있네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형,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우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먼저 가진 것으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충분한지, 능력은 있는지, 필요한 것은 갖추었는지 살펴보다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작조차 못할 때도 있죠.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니이다. 양을 치던 모세에게 지팡이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묻지 않으시고 이미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놀라운 일에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작은 재능도 경험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귀한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우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조찬미님의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께서는 찬양 사역자 구선희의 진행으로 찬양의 오솔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시선은 계속 자신의 부족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함을 제거하신 뒤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더 뛰어난 언변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던 평범한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손에는 의외로 평범한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고 과부에게는 작은 기름그릇이, 도루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옷을 만들어주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김대한님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팡이였던 것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립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을 때는 단순히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뒤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지팡이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목소리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데 사용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식탁도 외로운 사람을 초대하면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사명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쁘게 내어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주님의 빛 올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찬양 스케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크스기빙 밴드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 예수님은 누구신가 귀한 첫 찬양 가운데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함께함을 고백드립니다.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면 우리 주님은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과 찬양 나눕니다. 마커스 라이브 워십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 네, 바로 우리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으로 유대인들에게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자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마가복음은 많은 사역 그리고 섬김을 보여주심으로 섬김의 종되신 주님 우리가 옆에서 보는 시각이 있죠. 누가복음도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의 인간적인 모습과 긍휼의 주님,

많은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죄인과 여성,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그 시선은 바로 우리가 옆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왕과 종과 사람, 하나님 되심을 정면에서 좌우 옆에서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들었어요. 깨트린 육합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 위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언제나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 주님 주신 평안을 얻고요. 믿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녀됨을 고백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한 찬양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이 시간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나누며 인사드립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미국의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유전 중에 큰 유전이 하이츠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츠는 자기 집 밑에 돈덩어리 유전이 있는 것도 모르고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에 흐르는 검은 액체가 이상하여 파보니 거대한 유전이었습니다. 하이츠라는 사람은 금사발을 들고 구걸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금사발을 들고 구걸하는 자, 바로 몰라서 구걸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앉아 구걸하던 거지를 일으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앉은뱅이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거죠. 모르면 구걸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릴게요. 유수영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서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면면장, 즉 벽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결국 알아야 그 벽 보는 것과 같은 처지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여서 손해보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 돈과 똑같았답니다. 그는 화폐 위조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천재적인 그림 솜씨를 가지고 왜 감옥 생활을 하나? 그림을 그려 먹고 살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천재적인 소질을 나쁜 곳으로 썼습니다. 그 천재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해 보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장소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성전이었죠. 성전 미문입니다. 이 성전 미문은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기적을 주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40평생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전, 기적의 집 앞에서 40년간 앉아 기적을 한 번도 기대하지 못하고 오로지 구걸로 연명했던 그런 거지, 바로 몰라서 구걸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만 했던 어리석은 안진뱅이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의 은총을 경험하며 또한 그 성전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은총의 자리요 하늘의 축복이 이슬처럼 내릴 것입니다. 최유정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어서 찬송 들으셨습니다. 성전 미문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알지 못하여 그 축복의 자리에 구걸만 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시간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 구걸한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자리였는데 시간적으로도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루에 세 번 정기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9시, 12시, 3시 우리의 시간으로 그렇게 되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란 수많은 응답과 기적이 있는 말 그대로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시간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아무도 전화하거나 문자해서 혼란하지 않게 하지요.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낮의 한 시간과 새벽의 한 시간은 전혀 다르죠.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이 축복의 시간에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인데 구걸 시간으로 보냈다는 말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40년 동안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그저 몇 푼의 동전만을 구걸했던 안진뱅이 불쌍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축복의 시간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하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안성진이 부릅니다.

문에 앉은뱅이가 또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2살부터 성전을 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3세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많은 시간 성전을 가까이 하셨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도 바로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눈이나 또 과거에 분명히 만났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몇 푼의 구걸을 할 대상으로 보았던 거죠. 가장 소중한 만남을 구걸로 보내어 버렸습니다. 바로 모르기 때문에 구걸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얘기도 있죠.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기회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윽박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앉은뱅이는 40년 동안 구걸만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구걸하였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바디메오처럼 매달렸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이신지, 능히 자신의 질병을 고치실 분인지 알지 못했기에 구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인생 속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좋은 만남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만남, 축복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구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방은미님의 음성입니다.

영국의 잔 월턴이라는 사람은 26살 때까지 되는 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월급이 아주 작은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더라도 하여 옮길 것이요. 존 월터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겨자씨를 날마다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후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후에는 유명한 실업가로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월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어 봅니다.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반문하며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으시겠습니다.

유명한 골동품 상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자기 그릇인데 개밭 그릇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골동품 상회 앞에 묶여있던 강아지의 밥그릇이죠. 골동품 어느 정도 아는 분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 알아차릴 만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골동품 상회 개가 그 그릇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골동품 수집가가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상회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개를 나에게 팔 수 있나요? 가격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골동품 수집가의 생각은 개를 사면서 개밥그릇을 함께 얻을 거라는 기대였던 거죠. 주인이 말했습니다. 원래 30만 원 정도 되는 개인데 50만 원 주면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재빨리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50만 원을 받아서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제 개를 산 고객이 웃으며 말합니다. 개와 함께 저 밥그릇도 끼워주는 거지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그릇은 안 팝니다. 저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수없이 팔고 있습니다. 몰랐으면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서 더 큰 이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귀한 시간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여 구걸하였다.

0: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진뱅이 거지였죠.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만남의 복,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알고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오늘 끝곡은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있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감사드려요.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

프린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아퀴나스를 알아보지 못한 목욕탕 관리인이 거칠고 볼품없는 차림새를 한 이 아퀴나스의 모습을 보고 가난하고 무식한 불황자로 오해를 하면서 호통을 치고 빗자루로 밀쳐냈다고 해요. 그때 아퀴나스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아퀴나스야 이렇게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황급히 도망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에게 천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거칠애와 위선적인 신앙을 보시고 똑같이 여기시겠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에 치중해서 경건한 척 포장하며 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내면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순간에 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아퀴나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이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 그리고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마음의 예배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연현상을 보고 기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자연 현상까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잘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듯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영생을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겉모습만 꾸미고 자기 죄를 모르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외식이고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어머니가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어머니는 아들이 위대한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며 신학교에 보냈지만,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무신론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종교인을 박해하게 되죠. 나중에 어머니가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계셨을 때 스탈린이 마지못해서 문병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슬퍼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참 안타깝구나. 차라리 네가 사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권력에 취해 있었던 스탈린은 어머니의 이 마지막 진심 어린 충고와 신앙적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굳어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예라모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에라모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부는 마치 자기가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경외를 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부부의 실상은 마음에 가득한 탐심과 허영을 숨겨두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준엄하게 꾸짖게 되죠.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화려한 종교적인 포장, 남들에게 보이는 거룩한 겉모습, 여기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의 숨은 죄와 위선을 회개하지 않고 거칠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화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그들은요,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와 종교적 활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영적으로 날씨가 아주 맑고 평안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우린 괜찮아, 아주 잘 믿고 있고 뭐 잘 살고 있고, 아, 너무 좋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리신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내면에 가득한 영적 파산과 추악한 죄의 실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들의 외식을 토해내겠다고 경고하셨죠. 세상의 날씨와 경제적 징조는 예리하게 분별하면서도 자기 영혼의 벌거벗은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슬프시게 해드리는 영적 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선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오셨습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두 노인이라는 소설에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맹세한 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노인인 엘리셰프는 순례길에 오르기 전에 온갖 치장과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과시했는데요. 반면에 가난한 노인인 이핌은 출발 직전에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 가족을 발견하고 자신의 순례 경비와 먹을 것을 전부 나누어 주느라 결국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진짜 영적인 성지 순례의 의미를 깨달은 엘리셰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장소나 화려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자기 죄를 애통해 하는 심령임을 결국 깨닫게 되었다고 이 소설에선 이야기하고 있죠. 겉모습만 순례자의 옷을 입고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자신의 의를 뽐냈던 엘리셰프의 이 노인의 모습은 정작 자신의 내면의 죄와 이기심은 돌보지 못하고 외식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노인 이핌처럼 그렇게 겸손과 진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내 마음 다해, 예수 손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의 죄를 보지 못한 외식의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비유였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완벽한 종교인으로 보였지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옆에 있는 이 불쌍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화려한 종교적 외양과 도덕적 스펙을 치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교만과 위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세리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고백한 세리가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와 타이틀로 반짝반짝인다고 할지라도 내 안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거칠에만 취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가장 큰 부인이며 가증한 위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늘 날마다 정직한 삶,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지막 곡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 어느 부부에 남편은 청각장애인이고 아내는 시각장애인인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을 못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요. 남편은 듣지 못했으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수 없었대요. 어느 날 마을에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부부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 부부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어 장애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당신이 못생겼을 줄이야. 그러자 남편도 외칩니다. 아니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끔찍했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구먼. 둘 다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줍니다. 부족한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니고요. 많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 내 삶 그대로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그 영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나의 삶 그대로를 진정한 감사로, 찬양으로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시와그림의 감사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사랑나무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앞선 두 찬양 모두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좋은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게 다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C5 월십이에요.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언어인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고요,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임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굿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악착같이 죄를 끊어내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루터가 이 말을 남긴 진짜 이유는 사람의 종교 행위나 외적인 반성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꿈꾸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조시 몰드 위인의 Time and Time Agai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웹앤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셰아 노먼의 'Tis So Sweet'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사라 그롭스의 'He's Always Been Faithfu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레인보우 브릿지의 주님은 내 호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이어지는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만 가득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천국과도 같은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세상에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천국과도 같은 삶일 겁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을 버리고 천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방송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또 함께 나눌 예 사연들,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북한 땅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을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과 남한의 자세한 월요일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박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0: 명파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태어날 나라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냥 태어났어요. 네, 제가 살았던 그 마을이 DMZ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을 알아버렸죠.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살아갈 나라를 선택을 했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감사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이런 생활이 더 저에게 감사함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도 세뇌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 생각이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나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열성분자였어요. 네, 공부도 잘하고 뭔가 노동당 그에서 가르치는 걸 착착 잘 받아들이고 했는데 어느 날 산에 약초랑 이렇게 캐러 갔는데 전단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전단지를 보는데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그리고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에 대해서 의심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멘트 속에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김정일이 과연 신인가? 그가 신이라면, 그렇게 위대하다면 북한을 이 상황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정말 몸이 약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살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들이 과연 정말 신에 가까운 뭔가 그런 인물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하나 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백두산 답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백두산 답사를 간다는 거는 그래서 나름 열성분자들을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백두산을 쭉 걸으면서 중국 국경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 내 나라는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매일 배웠는데 중국을 보니까 이 북한의 상황이 정말 앙상하게 산에 그냥 나무가 하나도 없고 뼈만 남은 산 같은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로구나. 저게 중국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또는 뭐 정치랑 얼마나 잘했으면.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그냥 신앙이 없거나 그러다 보면 가장 그 밑에 심리적으로 그걸 질투를 하더라고요. 질투를. 저 중국, 아, 저놈들 이러면서 저랑 같이 갔던 학교 동기들, 다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아, 저 똥대놈들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우리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왜 저걸 비판하나? 난 저걸 내가 이 땅을 내가 지금 북한에서 살아가는 이상 나는 북한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거다. 이렇게 제가 거기서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쭉 복무를 하는데 뭐 열심히 했어요. 군대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뭐 빛이 안 나더라고요. 똑같이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는 뭔가 노동자, 그 노동당의 그 연줄이 있는 그 친구,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안 됐을 때는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저는 참을 수가 있어요. 네, 참을 수가 있는데 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제가 앞으로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 민간인으로 살아갈 때 걱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근데 제가 일을 해도 일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수를.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땅을 이걸 바꿔야지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은 모든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잘 살아갈 수 있는 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땅은 정치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한국행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빨리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랜 시간 없어지면 알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하고 고민하다가 DMZ로 가야 되겠다는 오랜 고민을 했어요. DMZ 앞에까지 이렇게 왔죠. 와서 제가 그 전에 제가 한국 갔다 오겠다고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난이 땅은 진짜 못 살겠다. 저희 형은 뭔가 본게 크게 없어요. 저는 북한에서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많은 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버린 거죠. 근데 제가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뭐라 미쳐가지고 네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멸살되고 네 생각은 달걀로 바위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노예만큼도 안 되는 땅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발피더라도 한번 난 진짜 대들고 싶다. 달걀이 되더라도 나는 바위를 때리고 싶다. 내가 먼저 달걀이 돼서 바위를 때리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두 명, 세 명이 생겨서 깨진 달걀이 바위를 덮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DMZ 철책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형하고 헤어져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DMZ 넘어간다는 게. 앞에 불빛이 쫙 있고, 그리고 철책 있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냥 계속 밟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미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그래서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어디엔가 신이 있다면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고 이제 선택한 이 길이 저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길이 틀리지 않고 옳은 길이라면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눈물을 진짜 펑펑 흘리면서 십자가를 딱 그었어요. 긋고 그다음에 출발을 했죠. 제가 뭐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왔어요. 전 DMZ 넘는데 3시간이 안 걸렸어요. 네, 북한을 딱 떠나서 3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철책 앞에까지 가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군인들이 저를 다 발견하고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남쪽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귀순 유도를 해서 제가 철책 앞에까지 갔죠. 가니까 총 들은 군인들이 쭉 뛰어나오더니 저를 이제 쭉 감쌉니다. 감싸는데 또 그렇잖아요. 뭔가 그래도 비장한 각오를 품고 온 놈인데 제가 거기에 뭔가 쭈글탱이처럼 모습을 보이면 이게 가오 빠지잖아요. 그 옷깃이랑 좀 이렇게 좀 바로 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찍어서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쭉 꺼내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비들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치도 망설임 없이 저는 내 집에 내 발로 찾아왔는데 왜 묵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 대꾸를 못하고 묵혀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딱 꺼내려고 시작을 할때 그런 말 하지 마 하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판문점으로 우리가 보낼 거야. 둘 중에 두길 중에 한 길을 택해. 그러는 거예요. 참 막막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여기 와서 제 혼자 살면 제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떡해요? 네. 그런 마음에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판문점으로 보내겠대요. 여기서 안 살면. 판문점으로 보내겠다는데 제가 거기다 더 뭐라고 해요. 판문점으로 보낼 것 같으면 날 죽여서 넘겨라. 그럴 일은 없다. 하고 하다가 제가 살겠다고 그다음에 네, 사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5년 동안 쌀밥에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뭔가 주변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너 하나님 믿어봐라 이렇게 권하실 때, 아니 내가 주체 세상도 안 믿었던 놈인데 그걸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이랬어요. 사실 그 김일성 그 시스템이 우리 하나님 그 성경을 똑 따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내가 그걸 왜 믿냐고 이렇게 대꾸를 했죠. 그리고 쭉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힘들었거든요. 사람들 만날 수 없고,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운이 빠질 때마다 제가 왔던 철책에 갑니다. 철책에 가서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철책을 넘어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눈물이 비 오듯 쏟아내립니다.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와서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물론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왔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는 이거는 내 용기로 또는 내 선택으로 온게 아니로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그런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처음에 성경을 폈을 때 졸리더라고요, 상당히. 지금도 졸려요, 사실. 네, 지금도 제가 성경을 완독을 못했어요. 졸려가지고. 노동당에서 성경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하거든요. 성경 보지 마라. 성경을 아주 그냥 최고의 불언서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엄청 궁금했어요, 제가. 대체 성경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 노동당이 이렇게 무서워할까? 그리고 와서 제가 성경을 펴봤는데 졸리더라고요. 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마음에 와닿던 그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공부를 할 때, 이게 준비를 할 때, 저에게 교무부장 선생님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가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 그 불신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싫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삶을 통해서, 아니,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지 않나. 그리고 그분도 있고, 제가 또 아는 형이 있어요. 형이 이번에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여기 한국에서. 그분도 보니까, 아니, 내가 저 형이 믿는 신앙,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직도 믿어지진 않거든요. 네. 저는 과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과학. 어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일어날 수는 없어요. 어제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살아나야 예수님이 그때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과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게 논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부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알았던 형, 그리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나도 삶을 살아갈 때 최소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뛰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97.7%에 이르면서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관리 체계와 수감자 관리 방식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고품질 제품을 사주는 이른바

골든 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로 한국 문화를 접한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유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개된 이란 공습과 관련해 공격이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군은 지난달 30일 약 한 달 만에 이란을 공습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추가 타격에 나섰고 이란 역시 미군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 기뢰 투하 시스템 등을 다시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며 이 가운데 기뢰 투하용 로켓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이 매우 강력했다며 미국은 원할 때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언제 봉기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는데 관련 질문에 이란 정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개전 당일에도 공격이 끝나면 정부를 접수하라는 취지로 이란 국민들에게 사실상 정권에 맞선 봉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2% 오른 배럴당 $90 2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인데요. 브렌트유 역시 4.6% 오른 배럴당 $94 6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다시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도 일제히 뛰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8%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5.2%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독일 10년물 금리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았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4%로 넘었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3.99% 급락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도 2.85%, 대만 자치안 지수도 1.67%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마이클 크라시우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일본 과학기술정책 담당상과 만나 일본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의 첫 국제 파트너로 참여해 AI 분야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미일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났는데요. 일본은 앞서 5,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했고 석유와 가스 수출 시설, 화력발전소, 소형 모듈 원자료 건설 등 구체적인 사업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미일 동맹과 거시경제,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나 증가했는데요. 월간 수출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수출은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사이클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93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의 97.7%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올해 남은 넉 달 동안 약 3,066억 달러를 더 수출하면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데 월 평균으로는 약 766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최근 월간 수출이 9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경제 성과를 두고 지난해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 벽해라고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 3% 복귀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경우 세계 수출 순위에서도 한 단계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와 관리 체계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9차 당대회 이후 정치범 수용소의 관리와 수용, 경비 체계를 국가정보국 산하로 다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상급 기관에서 현장 관리 기관까지 이어지는 지휘 보고 체계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문건에서 정치범 관리소라는 표현을 줄이고 수감자를 사상범 수용자 등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으며 각 관리소의 기존 번호와 관리구역 체계도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수감자 전면 재등록 작업과 관리구역 재편을 진행하면서 개인별 전자관리 계정을 만들고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거나 갱신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또 중대 사상범이나 체제 전복으로 분류된 수감자들을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이른바 체제 전복 특별 수용 구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특별 수용 구역이 기존의 완전 통제 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외로 파견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데다 추가 파견을 위한 모집도 이어지면서 김책과 회령, 길주 등 일부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려면 출신 성분과 사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여부도 최종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배우자와 자녀를 북한에 남겨둔 기혼자를 우선 선발해 해외에서 이탈하거나 탈북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장사 역시 환율 상승과 미천 부족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파견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적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들이 오히려 해외 파견 자격을 얻기 위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저출생이 이어지는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이른바 골든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비타푸드 아시아 2026에는 80여 개 국에서 650개 이상의 기업과 16,0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코트라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독립부스를 설치한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참가 기업이 1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이 기존 어린이용 건기식과 비교해 맛과 식감, 체형, 포장 방식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나 중산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녀 한 명에게 더 좋은 제품을 사주려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세계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해 36억 달러에서 2033년 약 6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다만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해외시장 확대의 부담으로 꼽히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인체 적용 시험과 기능성 자료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과 프리미엄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과 취업까지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한국 전통 건축물과 태극 문양 등을 본뜬 서울문 거리를 중심으로 고려인 식당과 K-뷰티 매장, 한국식 디저트 카페가 들어서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K-POP과 K-드라마를 계기로 한국어를 익힌 뒤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국 화장품 기업과 한국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알 파라비 국립대에서도 한국학을 전공하며 한국 기업 취업이나 외교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춤을 배우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K-POP 댄스팀이 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한류가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 학습과 유학,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류와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에서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1도, 강릉 20도, 춘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의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3도, 대구 22도, 광주 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부산과 대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9도, 평양과 개성 18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개성 28도, 평양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 함흥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 새벽 시간, 새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밤중 또는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벽이겠네요. 자, 이렇게 이 방송을 깨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0772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오늘은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힘을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통일의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또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통일이라는 큰 대업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1069번으로 이런 문자들,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노동자분들, 또 북한 주위 노동자죠. 또 탈북민 분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마 참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반응과 그 마음 전하는 편지와 엽서 오늘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동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할까요?

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지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0: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네. 1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은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엠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0: 오늘도 남한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남한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언어의 차이를 경험했던 얘기들도 해주시고 이 3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 무수한 과제들, 헤쳐나가야 되는 그 도전들에 대한 나눔을 주셨어요.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그런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 그 가운데 와, 이 부분은 정말 북한이랑 다르다 라고 느꼈던, 와 이건 정말 다르다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제가 삼국에서도 살고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이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0: 네.
1: 이제 완전히 사회가 외국인 겁니다. 예. 한 민족이지만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0: 같은 기역, 니은, 디귿을 쓰지만
1: 예, 맞습니다.
0: 네.
1: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이제 모든 것이 생소한 거죠.
0: 아.
1: 예.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지만 입는 문제,
0: 네.
1: 예, 입는 문제나 이제 먹는 문제,
0: 네.
1: 예, 이런 데서 이렇게도 먹고 사느나, 예, 그렇게 하고 이 저 북향민들이나 다른 데 삼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살지만 딱 오면은 이 나이 차이에서 얼굴에서 막 표현이 나는 겁니다. 이제 주름도 없고,
0: 네.
1: 예, 한 40대다 하지만 한 30대나 20대 돼 보이고 60대 돼 보이는 60대 분이시지만 한 40대 정도 보이고. 예. 근데 우리 저희들은 이제 딱 넘어오면 그 딱 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데서 이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남한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그 함께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은 정말 전쟁터와 같구나. 예. 이런 느낌을 가졌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기본 사람이 가져야 할 것, 가지고 써야 될 것도 많고,
0: 네.
1: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예, 네. 공동체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어느 것에 있다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
0: 하나님 외에는.
1: 예,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있던 스트레스도 함께 다시 풀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0: 네.
1: 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거나 정말 이거는 보잘것 없는 거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 어느 점에서나 다 같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너무 힘든 거죠. 우리 북향민들로서는 정말 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디기도 힘들고 내가 배겨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0: 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 몇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
1: 예, 맞습니다.
0: 내가 이기었다.
1: 예.
0: 라고 하신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에 계신 신앙생활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1: 예.
0: 선생님처럼 중국에서도
1: 예.
0: 몰래 이제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이곳에 와서도 저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전파로 이렇게 만나지만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선생님.
1: 아멘.
0: 예. 네. 이 소망 가운데 이런 전쟁 가운데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아직 3개월 차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이곳에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나실까요, 선생님?
1: 당연하죠.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까지 인도하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0: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창조하시고, 저희 머자를 이곳까지 인도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고, 정말 꿈만 같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굵은 눈물이 출출 떨어지더라고요.
1: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했을 때 어떤 분일까요?
0: 나에게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정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짜 저의 돈이 되시고, 예. 네. 저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아픔에 더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신실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1: 그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중국에 계실 때 만나셨잖아요.
0: 예.
1: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 자신을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으세요?
0: 저희 몸에 있던 모든 이 육체적 질병들이 정말 다 가셔지다시피 했습니다. 다 치유가 됐고, 가정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 예, 이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 마음의 상처나 이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짓누르고 죽이는지 제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1: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감히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거잖아요.
0: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1: 네.
0: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1: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자 친구 되시는 하나님.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라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꼭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특별히 북한 땅에서 이 방송을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라는 물음표를 스스로 가지시고요. 그 물음표를 꼭 계속 붙들고 나아가시면 답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또 소망, 소명, 비전이라고 하죠. 어떤 내일을 그리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 그것들이 너를 뒤덮지 못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걸을 때 내가 태워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로 이 새벽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 오는 이 모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이 새벽녘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벌써 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지 이사 오신 지 10여 년 차셔서 이제 선선한 가을만 되면은 저희가 뭐 어디 떠나곤 하는데 이미 국내 여행이나 국외 여행이나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1: 그렇죠. 외국에도 많이 다녔죠. 외국도 많이 다녔고 한국도 많이 다니지만은 또 더더욱 많이 다니는 곳이 그래도 북한이 바라보이는 북녘 우리 남쪽으로 말하면 북한 휴전선 지역 그 근처에 많이 또 가보곤 해요.
0: 네.
1: 그쪽 보게 되면 전망대들이 많잖아요. 강원도 고성에도 통일 전망대가 있고 여기 또 파주에 오두산 전망대 있고 임진강에도 또 전망대. 하여튼 곳곳이 전망대가 있어요. 북한이 바라보이는 전망대가.
0: 네.
1: 네, 그렇게 이제 또 다니기도 하고 참 이 국내외로 많이 다니죠. 북한은 여행증명서 때문에 또 여권이라는 건 일반인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해외 나간다거나 북한 국내 안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데
0: 네.
1: 참 이 대한민국 오니까 너무 헐헐 나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0: 자유의 몸으로 우리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

0: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우리 대표님의 여정 가운데
1: 네.
0: 오늘 또 너무 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임진각 곤돌라 관광과 제3단골 입장료로 2만 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임진각 곤돌라랑 제3단골이라고 해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여기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북녘 땅에 보이는 인근 지역이죠.
1: 그렇죠. 임진각이면 북한이 그 개성 있잖아요.
0: 네.
1: 개성 들어가는 도로에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개성공단이라고 옛날 그전에 그 남북한이 거기서 같이 일했던 공단
0: 맞아요.
1: 있잖아요. 그 가는 도로가 있는 게 이제 임진각이 되거든요.
0: 네.
1: 그 임진각은 또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포로교환을 했던 위치기도 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북한이 많이 보이거든요. 개성까지 보여요. 개성 시가가 보이고 개성 공단 했던 것도 보여요. 예, 그렇게 이제 북한 쪽이 보이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보면 황해도 쭉그 주변도 다 보이고
0: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북에서 온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8월 15일 때면 보통 이제 예, 그때 명절 휴무가 있잖아요. 그때는
0: 네.
1: 차를 끌고 이제 굴러 가서 북한 쪽 바라보면서 뭐 어머니 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광도 하고 그러죠.
0: 네,
1: 네.
0: 진짜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저도 고성 지역이랑 강화도 지역이랑 곳곳에 가서 봤는데,
1: 네.
0: 거기가 이제 전자
1: 망원경이
0: 망원경도
1: 다 있죠.
0: 있잖아요.
1: 예.
0: 근데 그걸로 보면은 자전거 타는
1: 다 보여요. 예.
0: 주민이나,
1: 일하는 것도 보이고,
0: 그쵸?
1: 네. 사는 사람들이 그집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
0: 네.
1: 강아지 다니는 거다 보이고.
0: 저는 그 들판에서 누워 계신 주민분도 본적 있어요.
1: 글쎄 맞습니다. 군인들도
0: 맞아요,
1: 동원 다니고 하는,
0: 맞아요.
1: 일하러 다니고 하는 게.
0: 초소 근처 왔다
1: 글쎄.
0: 갔다 하는 군인도
1: 맞아요. 다
0: 본 적이
1: 보여요.
0: 있는데, 참, 마음이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대표님.
1: 그렇죠. 한 번씩 가서 볼 때마다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옛날들이 다 추억이 다 떠오르죠. 예, 근데 그래도 또 좋은 게 뭐냐면 한쪽으로 마음은 또 이렇게 막 슬프고 또 이렇게 좀뭐 우울해지더라도 또
0: 네.
1: 그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은 또 너무나 관광지로 잘 꾸려놨잖아요. 그래 가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친구들끼리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곤돌라 같은 경우는 북한은 이 곤돌라를 이제 삭도라고 할수 있는 건데
0: 네.
1: 삭도 여행이죠. 공중에 이제 줄 매달려 가지고 그게 이 비무장지대 쪽 그쪽으로 지나서 안쪽 뒤에 갖다 나온단 말이에요. 왕복으로.
0: 삭도
1: 예. 근데
0: 정말 다르네요, 이름이.
1: 북한은 삭도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케이블카 이렇게도
0: 그쵸.
1: 말하는데 곤돌라가 이 케이블카를 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다 보면 그 밑에 케이블카 밑에 있잖아요.
0: 네.
1: 밑에 내려다보기 유리가 돼 있어요. 완전.
0: 무서워요,
1: 예,
0: 저는.
1: 고강도 유리가 돼 있어요. 그 내려다보면 완전히 아찔하거든요. 근데
0: 네.
1: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울적했던 마음이 어디서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금방 놀다가 오기도 하고 또 그날 갔을 때 우리가 삼당굴이 그 주변이 가까이 있어요. 한번 가면 삼당굴도 같이 가보곤 해요.
0: 네.
1: 이 삼당굴은 이제 북한 군인들이 북한 군에서 예, 한국에 침략하기 위해서 땅으로 이제 그 군대들이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굴을 파다가 우리 한국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러지 우리가 적발하고 나서 차단시켜 놓고 우리 땅 안에 들어간 그 구간만큼만은 지금 막아놓고
0: 관리를 하고
1: 관광지로
0: 있어요.
1: 지금 잘 꾸려놨어요. 그 누가 보면 북한 군인들이 그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 굴을 뚫느라고.
0: 그쵸. 몰래
1: 근데
0: 몰래.
1: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굴 뚫는 기술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 굴이 좀 협소해요. 예,
0: 네.
1: 근데 그래도 무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굴을 만든 건데 거기 가보고 나면 한쪽으로 좀 서글프죠. 아직도 이렇게 예, 침략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0: 네.
1: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김씨 3대 세습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가 하는 건 예, 정말 또다시 새삼 느끼는 거죠.
0: 참, 이런 얘기 가운데 저희가 지금은 장벽이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안쪽에서만 볼수 있는
1: 맞습니다.
0: 이야기들이고 터전들이잖아요.
1: 네.
0: 얼른 또 장벽이 무너지면 서로 오가면서 볼수 있는 지난날의 흔적들, 그리고 그때는 또 다른 감정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1: 그렇죠. 제가 지금 이자처럼 그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0: 네.
1: 북한 지역은 참 이제 어둡고 컴컴하고 뭐 삶의 약동이 없어요. 근데
0: 네.
1: 우리 쪽에는

0: 그래도 관광지를 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먹거리 식당도 있고 그 공원도 꾸려놓고 엄청 이제 잘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 유흥지처럼 와서 봐요. 이제 그 어린이 공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타는 이런 놀이기구도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남과 북은 차이가 너무도 심하고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꾸려져 있는데 북한은 지금도 그 침략 야욕 한마디로 김씨들을 위한 6.25전쟁도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군과 미군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게.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1: 맞아요.
0: 생각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전쟁을 미군하고 한국이 일으켰는데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북한군이 서울을 먼저 침략에 들어왔을까?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와보니까 맞더라고요.
1: 심지어는 그 광복절 때 다녀오셨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는 광복절도 그 김씨 일가에
0: 네.
1: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면서 만든
0: 그렇죠.
1: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날을 마치나 김일성이가 해방인 것처럼 만들잖아요.
1: 네.
0: 근데 실지는 미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라가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마치나 지금 그 소련군과 김일성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다. 가짜로다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인터넷을 지금 막는 이유가 그런 진실이 이제 밝혀질까봐 그런 것도 알게 될까봐 지금도 가짜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1: 이렇게 저희가 관광으로서도 열려있는 임진각이나 제3 땅굴을 우리 대표님께서 다녀오셨는데, 근데 이렇게 깨어져야 할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만큼 통일됐을 때 우리가 같이 서로 다니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개발될 관광지들도 참 많은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깨어지고 개발되고.
0: 네, 그렇죠.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북한 땅에도 이제 8.15 되면 북한 많은 주민들이 그 근처에 나와가지고 우리처럼 좀 여러 가지 이제 곤돌라 관광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놀이기구에서 놀면서
1: 네.
0: 남쪽 바라보면서 통일을 기원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분위기가
1: 맞아요.
0: 다르잖아요. 참 그리고 이분도 이제 가보면서도 느낀 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 오는 이유가 그 관광하는 그 관광 비용 자체가 또 너무
1: 아,
0: 저렴하잖아요, 사실은.
1: 그쵸.
0: 지금 우리가 이제 곤돌라 관광하는 게그 케이블 타고 갔다 오는 것도 12,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땅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9,000원밖에 안 돼요. 도합 합치면 그래서 20,000원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뭐한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그 일하는 걸 시간적으로 좀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두 시간밖에 두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어디 가서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1: 그럼요.
0: 그래서 명절 때 보면 한국 분들은 자가용차를 끌고 온 가족이 그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놀러 나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봤을 때참 이게 우리는 일하는 가치가 너무도 크구나. 한 사람이 한달 일하면 그 일한 돈 가지고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크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1: 남과 북의 그런 간극 가운데는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사실 기도와 말씀뿐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또이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시편 85편의 10절 말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 참, 이
1: 아멘.
0: 말씀을 제가 오늘 이번에 갔던 그 임진각을 좀 놓고 봤을 때 보면
1: 네.
0: 참 우리 한반도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체제로서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한 곳은 풍요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데 비하면
1: 네.
0: 한쪽은 지옥 같으면서도 너무도 이제 어렵고 힘든 삶을 누리는 그걸 이제 목격하면서 참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북한도 지금 정말 모든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돼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1: 아멘. 남과 북 사이에 정말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간극, 그 거리.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과 의와 화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그 소망처럼 하나 될 그날이 머지않을 줄 믿으면서,
0: 네.
1: 오늘의 내돈내산은 이 소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하겠고요. 제주도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나만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에서 23도로,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5에서 20mm로,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0: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 저녁 확연히 달라진 새벽 공기에 감사하며 아침을 맞습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니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도 주의하시며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강건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나라도 안정되고 가정과 사회도 더욱 편안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답이며 또 길인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에 예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9월 7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0: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는 크게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89절부터 96절까지 첫 번째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알파벳 순으로 하면 이제 12번째 순서 연이 되고요. 이게 이제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벳에서 출발을 합니다. 라메드. 그리고 이제 이 89절부터 이제 96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묵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97절부터 이제 10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시의 이제 13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멤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멤으로 시작하는 13번째 연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편 119편 89절부터 이제 가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굳게 섰다는 건 굳게 서 있다. 이미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하늘에 굳게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온 우주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온 세상을 붙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죠. 자,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말씀으로 세우셨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시면서 뭇 가운데 땅이 드러나라고 선포하시죠. 자,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말씀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땅이 항상 있사오니, 말씀이 땅을 세웠는데, 이 말씀이 낡아지고 무효화돼서 땅이 나왔다가 다시 꺼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은 계속 나와 있는 채로 이제 있는 거죠. 땅을 세우셨다.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붙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선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92절에 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게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법이라는 건 뭐냐? 아, 이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죠. 자, 그런데 91절에는 이 주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규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결정하시고 선언하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창조 질서를 선언하시고 그대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결정이라는 의미의 강조를 이제 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9편의 말씀을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이 용어들로 사용을 하죠. 그게 이제 말씀, 그 다음에 법, 그리고 규례. 법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말하고 여기서 규례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결정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 법은 단순히 변함없이 영원히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을 붙들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 법을 붙들고 그 법을 묵상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쁨이 없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 가장 귀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이 고난 가운데 살았다면 그냥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금방 비관적인, 금방 충동적인 삶으로, 금방 방탕하는 삶으로 빠져들죠.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는 망했을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붙들기 위해 나오신 겁니다. 자,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자, 여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고 합니다. 그 앞에 법이라고 되어 있겠는데 법은 토라, 계시, 계명의 전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 법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탁한 일종의 사명, 임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선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 그렇죠. 그것이 뭐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말씀을 행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사명감, 이제 거룩한 부담과 의무가 생기죠. 자, 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이 사명과 이 의무감 또 부담감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기 위해 사는 거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사는 거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만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나를 그 다음에 구원하소서. 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박해받는 상황인 겁니다. 자, 95절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냐?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자, 고난과 박해 생활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지만 뭐라 그러냐?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만을 생각하고 집중한다는 것이죠.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시니이다 그럽니다. 자, 다시 그 앞에 보시면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자, 나는 뭘 생각합니까?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자, 여러분,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증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이제 말씀, 규례, 그 다음 법, 그리고 법도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증거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이건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인데 이 증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고 공적으로 선언하신, 언약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증거라고 하죠. 증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왜? 이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증거를 담은 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같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증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증거하고 또 공적으로 그분의 언약을 선언하신 것.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막 멸하려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이 악인들이 여러분 우리를 고통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죠. 그럼 비방을 받고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큰 저 녀석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나 정말 그런 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을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 그래서 악인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악인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증거들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그럽니다. 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심히 넓으니라. 이거 광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적용되고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모든 유한한 것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붙들고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라메드 시편 12번째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들, 규례, 법, 법도, 증거,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세워가는가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알파벳인 맴, 우리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나를 영원토록 붙들어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다 보니 이 말씀이 좋고 좋은 것을 넘어서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신앙 생활은 단순히 그냥 말씀 붙들고 지키고 해야 할 거 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걸 통해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자, 97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여러분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죠. 즐거움. 자, 이제 즐거움에서 이제 어디로 발전합니까? 사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우니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예, 붙들고 또 붙들고 싶고 이게 늘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랑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그 붙들고 사는 방편이 뭐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이 시편 1편에 보면 묵상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도다. 여기 나나주 3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것. 묵상한다라는 것. 히브리인들에게 묵상이라는 건 뭐냐? 계속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며 이제 나에게 자근자근한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용히 있는 걸 생각하는데 묵상은 읊조리면서 막 몸을 이렇게 흔듭니다. 막 히브리인들 시편 갖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흔들어요. 앞으로도 막 흔들기도 하고 옆으로도 흔들기도 하고 자기를 이제 깨우면서 온 몸으로 나의 이 존재에 선포하는 거죠. 내가 읊조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일 예배 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기도합시다. 이게 이제 일종의 묵상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 말씀이 나 안에 그 기도가 내 안에 울려 퍼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 2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고 여기는 거기서 더 나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종일 읊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자, 앞서 시편 119편 이 89절부터 우리 보았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러죠. 영원하다. 말씀의 영원성. 그러니까 98절에 이 계명들이 항상 계신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한다. 왜?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늘 읊조리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관통하며 읊조리고 울려 퍼지면 이 말씀이 나를 98절 후반절에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럽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죠. 그래서 원수의 잔꾀를 이기는 하나님 경외의 마음. 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자, 주의 증거들을 어떻게 해요?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리보다 나으며. 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 내 주변에 나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해 줬던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고 붙드는 것이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그 노인은 뭡니까? 지혜가 축적된 분들이죠. 자, 인생에 많은 지혜가 축적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고 내 안에 울려 퍼지게 하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는 거죠.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면 악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악의 유혹에 늘 노출돼 있죠. 그때 항상 나의 발을 금하여 멈추었다고 그러죠.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며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회고하며 10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0: 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질근질근 씹어 읊조리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맛이 너무 달달하는 거예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내 마음에 아주 달콤한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명철하게 되었다. 뛰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영원부터 계셨고 우리의 인생과 피조세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뭐하게 되느냐?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천지만물이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규례로 운행됨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를 따라가는 아침, 고난 중에서 넉넉히 그를 살리신 주님의 계명이 심히 넓다는 그의 고백과 표현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며 은혜를 기대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이 스승의 가르침이나 선배들의 명철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익히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일평생 그를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셨죠. 대단한 경험이요 또 발견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모든 환난과 고통의 골짜기도 묵묵히 인내하며 넘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이 모두 이 약속의 언약 아래 더욱 든든해지기를 간구하는 아침이고 싶습니다.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0: 아멘.
1: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늘 읊조리는 사람이 묵상인입니다. 소가 온종일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읊조리며 기뻐하는 하루 또 한 주 되십시오. 9월 7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요,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기도드리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십니까?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빛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실 때에 간혹 논이나 밭 이랑에 깻잎이랑 꽃이 같이 자라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면 그냥 짜투리 땅도 아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랜 세월 농사지어온 농부들의 진짜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전통 농업에서는 혼작이라고 부르지요. 주된 작물을 심고 그 주변이나 논두렁, 이랑에는 다른 작물을 함께 심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논 안쪽에는 물이랑 영양분이 풍부해서 벼가 자라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랑은 물이 오래 고이지 않으므로 콩이나 깻잎한테는 오히려 그게 알맞다고 하지요. 중심에는 중심에 맞는 게 있고 주변에는 주변에 맞는 게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논 농사를 지은다고 하면서 정작 주 작물인 벼는 그대로 놓아둔 채 이랑의 콩을 더 크게 키워보겠다고 그쪽에만 신경을 집중한다면 큰일이 납니다. 그동안 잘 관리해오던 물 관리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거름을 주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잡초를 다루는 순서도 꼬이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되면 콩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벼 농사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중심을 잃으면 주변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논 농사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 삶에도 반드시 먼저 붙들어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서게 되면 주변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지요. 그런데 만일 중심을 놓친 채로 주변 일만 붙잡고 살게 될 때에 마음도 흔들리고 삶의 질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순서를 바꿔서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벼보다 콩에 더 마음을 쏟는 일이랑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 질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논 농사가 상징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에 내 곁에서 함께 표류하고 있던 존 하퍼 목사님이 내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그때 다급한 소리로 예수 믿으시오 하고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잠겼다가 한참 후에 물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분이 또다시

0: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곧 예수를 믿으시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에 들어간 후에 다시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순간에도 전도를 하는데 제가 어찌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젊은이는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동기를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이지요.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를 지었을 때 숨거나 피하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 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 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품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까지 주님 것이고 우린 이 세상에서 잠시 주님의 은혜로 선물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매사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을 주고 경건의 유익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소망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소통으로 관계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인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한 공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펫 연주자를 관중석에 앉혔다가 하이라이트 때 객석에서 연주하며 무대 위로 올라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벤트는 공연의 가장 클라이맥스에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스토코프스키는 이벤트에 앞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부분에서 트럼펫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펫 연주자가 실수를 한 줄 알고 스토코프스키는 능숙하게 다시 한번 연주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연주에도 트럼펫 연주는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관객석을 확인한 스토코프스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원들이 트럼펫 연주자를 무대에 난입하려는 관객으로 착각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지체가 될 때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VIP이듯 지금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통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의 형제자매가 주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엘토 방현희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집중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 여러분, 이 모세의 흔적은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기억하고 싶은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가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가나안의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모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의 선지자,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마주하며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던 선지자,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6절 말씀 그 세 번째 복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어떻게요?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크신 분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길래 자신의 고개를 들어 그들에게 평강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까? 이게 잘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상상력이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빠가, 한 아이가 멀리서 아빠가 오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빠의 그 품에 안기죠.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강한 팔로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해요? 번쩍 하늘로 이렇게 높여 올려 들립니다. 그러면 그 번쩍 높이 들은

아이를 아빠는 어떤 모습으로 쳐다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그 자녀들을 자신의 강한 편팔로 번쩍 들어올리셔서 그 자녀를 올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던 존재가 모세였다고요.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여 또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사람들은 몇 명 있습니다. 에녹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벗으로 여기셨다, 친구처럼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성경이 딱 두 명 있어요. 모세와 누굽니까?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신명기 마지막인 34장에 보시면 분명히 18장에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3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나지 못했다,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기로 해놓고 왜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이 말씀을 다 읽은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이 신명기를 다 읽은 독자들과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을 대충 읽지 않고 제대로 읽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물론 여러분, 모세 이후에도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여겨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 아 그냥 없었나 보다 이러고 덮으면 안 되죠. 항상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구약 성경을 펼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질문들은 항상 신약 성경을 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을 받은 자였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셨던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이어집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광장에서 그곳에 가득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길게 설명하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신명기 18장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7절에도 보시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 중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유대인 공의회에 붙잡혀갑니다. 거기서 정죄를 받아요. 정말 이제 순교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스데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 신분이 뭡니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라고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었다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들으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요 생각해보면 단지 이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직분만 감당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 직분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가 행했던 첫 번째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직인데요, 예수님은 선지자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행했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그 직분을 완성시키셨고요, 다윗이 행했던 왕으로서의 역할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전달하는 사람,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직분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 직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녀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살폈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듯이 대속죄일의 규례에서 아론도 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 자기를 위한 정결의식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왜요? 그도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역시 불완전한 속죄 제물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그래서 매년 그 제사를 반복해야 했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중보기도를 해야 했는데 그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회개기도였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회개기도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는 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너무 큰 상처가 성큼 내 눈을 가로막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인 저도 기도 안 나옵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의 예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신음만 하는

여러분 그때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나를 다 버리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탄식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은 또 어떤 직분입니까? 왕은 자기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지키고 자기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그런 직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럼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수태고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를 알리시면서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예수님이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말씀하고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33절 보시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무궁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위대한 왕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 나라를 영원토록 무궁하게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세상과 만물의 왕으로 삼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 직분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만 부분적으로 감당했던 이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크고 위대하신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곁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어떤 인물들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 곁에서 서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별세하신다. 저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런데 이때 이 별세가 원어로 뭐라고요? 엑소도스. 출애굽과 같은 단어로 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죽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엑소도스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탈출시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저들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이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했는데 지금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켰어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9장 36절은 다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9장 36절이 너무 새롭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요,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기다렸으며 엘리야는 물론이고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제자들의 시선만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참된 구원과 생명과 치유를 얻을 수 있음을 지금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죽어 그의 무덤까지 감추어졌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으시고 만방에 공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열방에 선포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셨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프랑스 동부에 스트라스부르에 가면 이 사진 그때 보여드린 사진인데 해골 언덕 위에 이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는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이 있다 했습니다. 저기 그 성당인데요. 근데 저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성 토마스 교회라는 개신교회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성 토마스라는 개신교회. 이 교회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부서가 섬겼던 그 종교개혁의 그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의 중심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근데 여기 가시면 화려한 가톨릭의 그 유럽의 대성당들과는 달리 그 제단에 그 강단에 저렇게 성경책 한 권만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장식도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책 앞 교회 전면 공중에 우리로 따지면 이쯤 되겠죠. 그 공중에 여러분 어떤 장식이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다음 사진인데요. 바로 이 장식입니다. 하얀색 세마포 장식이 저기 공중에 걸려있어요. 여러분 이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길래 성 토마스 교회는 이것을 본당 전면에 설치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며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저 세마포 옷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심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성가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요소거든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조금 다르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 고통을 인내함으로 감당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 토마스 교회를 가니 그 십자가의 모양을 한 그 하얀색 세마포 옷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곳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세마포 옷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 기도하십시오 이 말도 사치일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우리 몇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중보하고 기도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은 드러나지 않게 하셨으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구원과 생명과 회복과 치유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참된 중보자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왕으로서의 직분을 완성하고 계시고 장차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신약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중보자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앞서 말씀드렸듯 이 모세오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흔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절망에 빠진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하셨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둠과 사망의 밤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민수기에서는 불뱀에 물려 사경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대에 높이 들려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보다 크고 위대하신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면 갈수록 여러분 이 땅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연재해와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끊이질 않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갚아야 될 줄은 끝도 없고요. 세월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날로 더욱 쇠약해져 갑니다.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오늘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마저 나를 떠나가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혼돈입니다. 고독입니다. 폐허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건 탄식뿐입니다. 신음소리뿐입니다. 사망이, 어둠이 나를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겨나야 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절망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유독 이번 주에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이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계신 성도님들이 지난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마음의 소망을 가지기로 결단하였다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장문의 글이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없으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불러도 닳지 않고 구해도 그 능력이 줄지 않으시며 소멸되지 않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하늘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은혜의 손을 내밀어 그 어떤 힘 하나 낼 수 없어 주님을 올려다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에 처해진 우리에게도 긍휼의 손, 은혜의 손을 내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여러분 다시 한번 절망 속에서도 이 소망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0: 그 예수님 아래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뭡니까? 귀거든요. 이건 내가 힘들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귀는 항상 열려있거든요.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찬양 소리,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귀에다가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파하실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깊은 어둠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책감과 정죄감과 무력감 속에 있을지라도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함들을 녹이시고 사하시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회복시키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 치유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라도 모세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시고 우리 앞에 있는 담을 넘어뜨리시고 길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님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73-5209번, 054-273-5209 포항 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재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긍휼히 여기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헐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에이펙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요즘 출근길을 나서기 위해 문을 열면 바람 속에 낯선 가을 향기가 느껴집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몸이 먼저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니 나무는 바람결에 몸을 맡기며 흔들리고 풀벌레들도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가을이 왔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지난주 가을맞이 부흥회를 다녀왔는데요. 제게 깊은 감명을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예배를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파도소리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분주함과 무관심 속에 찬양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물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가을 하늘 아래 새와 바람과 파도가 부르는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또한 그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가을밤 산책길에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맺힌 땀방울을 시원하게 훑어주는 가을바람의 소리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풀잎 소리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다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향해 찬양 올리는데, 하물며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더욱 뜨겁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 올려야겠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로 우리 영혼을 깨워볼까요? 전방의 힘찬 말씀 일발 장전 샬롬 모닝 루틴 이야! 한번 외쳐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자, 이어지는 순서 준비되셨죠? 모처럼 만에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국민체조 샬롬 모닝 루틴으로 월요일 아침 홀라당 깨워볼게요. 다들 아시죠?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어떻게 외친다고요?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아, 잠이 홀라당 깼습니다. 다들 깨셨죠? 이 아침 월요일 아침 또 방송같이 분들 많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뒷자리 4540님께서도요 아멘이라고 또 보내주셨고, 우리 6809님도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보내주셨습니다. 4540님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뒷자리 2642님 생명의 말씀으로 울리를 살리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행복한 보사 PD님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애정 듬뿍 담아서 보내주신 이륙사인님이세요. 아이, 정말 이 사랑이 느껴진달까요? 감사합니다. 늘 극동방송 특히 샬조와 함께 해주시면서 매일 아침을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제가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륙사인님 감사하고요. 우리 이륙사인님께서도 주님으로 행복한 하루, 그런 한 주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자, 또 많이들 와 계시는데요. 뒷자리 4820님 샬롬이라고 보내셨고요. 3924님 아름답고도 달고 오묘한 이 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3924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토요일 성남노회 청소년 청년 윈드워십 찬양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정말 귀한 또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042님께서도 아멘 화답해 주셨어요. 2667님 샬롬 좋은 아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찬양받기 위해 지어진 인간 반드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땅히 주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요 아,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오늘의 출첵 제시요 찬양 어떠실까요? 아, 정말 좋죠. 제가 가을로 이 가을 두 글자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과감히 우리 이륙사인님께서 제시해주신 오늘의 출첵 제시어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행시를 또 보내주셨어요. 찬양으로 시작하는 멋진 월요일 아침 양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식구들 최고입니다 라고 이행시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륙사인님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이륙사인님의 이 멋지고 은혜로운 이행시처럼 양손 함께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자, 더불어서 이륙사인님의 출첵 제시어 오늘의 찬양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찬양 두 글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시간 이어서 손해 사정사 우리 박경환 장로님께서 나눠주시는 경제 지식 지혜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경제용

0: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도 완전 강하게 추천, 강추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지난주엔 여행자 보험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지혜 담아 오셨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보내셨죠? 지난 시간에는 제 방송 끝부분에 잡음 같은 소리가 들려 긴장하며 들었는데 아이들의 청아한 목소리로 여행을 떠나요라는 가요 엔딩곡이 흘러나와 놀라기도 하고 김PD님의 기막힌 선곡이라 생각하니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을 했는데 여행을 떠나요라는 곡을 엔딩곡으로 삽입해 주니 청취자분들께 여행자 보험에 대하여 한층 더 각인시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손해 사정을 마친 한 사고와 연관되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사고를 의뢰한 클라이언트는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셋이서 멋진 슬악의 단풍을 더 넓기 전에 가슴에 담으려고 삼척으로 갔다고 합니다. 슬악 산행을 마친 세 친구는 하산하여 금강산은 식후경이지만 슬악산은 먼저 보고 밥을 먹는다며 시장길을 달래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소음과 함께 여성 운전자분이 운전하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여 친구 한 명은 그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또 다른 한 친구는 대단히 많이 다친 중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병원 생활을 하였으며 그 트라우마 또한 상당하여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에게 사고를 의뢰한 클라이언트는 식당 밑에 다리가 있어 차량 바퀴가 식탁 위에 올라갔을 때 식탁이 다리를 보호하여 생명에는 지장 없이 다리를 조금 다친 상태였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분의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원인을 압축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 잘못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이나 기능적 오류일 것입니다. 이때 많은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급발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급발진이란 차량의 이상으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음에도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전진하거나 RPM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차량 결함 가능성과 운전자 페달 오 조작 가능성이 함께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그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가 정지하는 물리적 원리와 자동차의 기능적 원리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정지하는 물리적 원리는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타이어와 노면을 마찰케 하여 마찰 에너지를 전기적 방식으로 흡수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자동차의 기능적 원리는 가장 보편적인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서 제동을 하면 즉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며 이 작은 압력은 파스칼 원리에 의해 오일을 큰 압력으로 만들어 브레이크 패드에 전달하게 됩니다. 힘을 전달받은 브레이크 패드는 그 힘으로 디스크를 압박하여 마찰력을 발생하고 이 마찰로 인해 차량을 멈추게 합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은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음악이나 영상 기록을 하는 CD 아시죠? 이 CD 가운데 구멍에 연필이나 볼펜을 끼워 돌리면 CD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때 돌아가는 CD를 엄지와 금지손가락으로 잡으면 돌던 CD가 멈추게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브레이크 원리이며 엄지와 금지는 브레이크 패드에 해당하고 CD는 브레이크 디스크에 해당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실 속에서 급발

자신이라 주장하는 실예와 법원의 판결 및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배상과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신 장로님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잘 알아두어야 할 꼭 필수? 이런 머스트 해브 지식이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보험이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코너죠. 바로 극동연구소 극동랩.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0: 극동 연구소
1: 극동 랩
0: 극동 랩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연구소로 출발합니다.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그들이 온다. 바로 극동 랩. 한동대학교 RC 전임교육원 리더십 코칭 우리 이동우 교수님 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교수님. 완전히 롱타임 노시.
2: 네.
0: 드디어 뵙는데요.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나요?
1: 네. 정말 지난 여름 너무 뜨겁게.
0: 네, 뜨거웠죠.
1: 네, 지냈습니다.
0: 저 어떻게 어떤 사역들을 좀 하셨어요?
1: 네. 이제 학교를 떠나서 국내외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0: 네. 어디를 좀 다녀오셨나요?
1: 네. 그 트리키에 다녀왔는데요.
0: 네.
1: 그게 정말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 격려하고 네. 돌아왔습니다.
0: 잘 다녀오셨습니다.
1: 네.
0: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또 이역만리에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수님께서 감동과 위로를 또 전해주고 오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오늘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은혜 전할 수 있어 큰 기쁨이고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교수님이 전해주실 감동과 은혜 가득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 극동랩 떠나볼까요?
1: 네, 가시죠.
0: 좋습니다. 한동대학교 이동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랩 본격적인 나눔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3: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 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0: 평양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90.3MHz 포항극동방송 을룡FM 96.7MHz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방송하실 분들께서 우리 교수님 또 맞이해주고 계세요. 뒷자리 9507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7450님 오늘의 출첵 제시어 찬양 두 글자 보내주시며 하트 온 마음과 정성으로 부른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하트. 교수님 찬양하면요 이 찬양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죠.
2: 네 그렇습니다.
1: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인 찬양 우리 마음껏 하면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3631님 찬양으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교수님. 네. 네. 찬
2: 찬란한 구원의 은혜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1: 이야 정말 멋지다. 양
2: 양과 같은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월요일 출첵합니다.
1: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역시 월요일은요 기쁨으로 일단 가야 돼요. 일단 박수 치고 봐야 됩니다. 그런 잠이 홀라당 깨고요. 그러다 보면 찬양하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고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2: 할렐루야.
1: 3631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멋지고 은혜로운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첵 제시어 찬양 드렸고요. 두 글자 찬양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행시도 막진 않겠습니다. 자 교수님 썸머 스페셜 전까지요 저희가 홀리스틱 코칭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나눴는데 간단하게 그 개념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복습 시간입니다.
1: 네, 복습도 해야 돼요.
2: 네, 홀리스틱, 아, 영어로 만들어진 언어인데요.
1: 그렇죠.
2: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고요. 또 저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의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 지식과 또 감정과 또 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저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네. 그런 활동을 홀리스틱 코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이렇게 온전히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온전성을 저희가 다시 되짚으면서 회복해 나가는 것 어찌 보면 저희가 그게 숨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뛰고요 이 시간이 더 귀한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지난주 내용 한번 훑어보니까 올바른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이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나눠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목부터 정말 흥미가 돼요. 아침을 여는 비전 특강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나의 강점 찾기라는 제목인데 교수님께서는요 이 한동대학교에서 비전과 진로 탐색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놓으신 가능성의 씨앗 바로 꿈과 강점이겠죠.
2: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네. 이 가능성의 씨앗 꿈을 찾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비전과 소망 그리고 꿈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그 비전 하나 붙잡고 믿음 하나로 나아간 아브람. 아브람이 되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첫 열매, 첫 열쇠가 되었죠.
2: 네네.
1: 오늘 그래서 우리는 꿈을 향해 오늘 이 시간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꿈을 좀 어떻게 우리 교수님께서 정의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1: 네.
2: 그 꿈을 가지고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1: 그렇죠. 두 가지로 좀 정의가 가능하다고 네. 들었어요.
2: 그 꿈은 첫 번째는 그림입니다.
1: 그림.
2: 예. 이 현재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래를 향한

0: 그냥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고요. 그 그림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 또 감정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1: 네.
0: 바로 미래의 꿈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1: 가능성의 씨앗.
0: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 심어준 무한한 잠재력과 희망의 원천, 바로 그 가능성의 씨앗을 찾는 것이 꿈이 되겠습니다.
1: 네, 가능성의 씨앗을 찾는 것이 꿈의 원천이 된다.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뭔가 다 와닿아요. 특히나 미래의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이게 참 첫 번째로 나눠주신 내용인데 미래의 모습을 계속 그려야 돼요. 마치 저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그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스케치도 해보고 채색도 해보면서 그 연상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꿈을 찾고 그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굉장히 핵심이 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꿈이 좀 뭐였어요? 어렸을 때 많은 꿈들이 있잖아요. 이미 꿈을 이루셨겠죠.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1: 나눠주시죠.
0: 네, 요셉이 정말 꿈을 꾼 것처럼 저도 어릴 적 꿈이 정말 하늘을 나는 저 비행기를 보며
1: 네.
0: 저도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대사처럼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네. 멋진 꿈인데요. 그 네. 꿈을 이루셨습니다. 전 지금 이루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도 다녀오셨고요.
0: 네, 네, 네.
1: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외교관이 지금 되어 계신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또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꿈은 어릴 적에만 꾸는 꿈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제가 떠오르는 두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1: 예.
0: 한 분은 중국 분이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소설가이신 분인데요.
1: 네.
0: 우리에게 영웅문. 와호장룡이라는 그런 소설을 쓰신 소설가이기도 하십니다.
1: 베스트셀러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80세에 영국 여왕으로부터
1: 네.
0: 이렇게 자귀를 받고 또 세계 최고의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이제 수여받게 됐는데 이분이 명예박사를 사양하고
1: 네.
0: 정식 박사과정에 학생으로 입학합니다.
1: 학생으로요.
0: 그때 이분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1: 나이 여든에.
0: 네. 나이 여든에.
1: 박사 과정을 위한 학생 그 코스를 정식으로 밟게 된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년 후에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1: 대단하시네요.
0: 예. 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1: 정말 모세 그 자체시네. 모세도 이제 나이 여든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대단합니다.
0: 또 한 분은 우리 한국 분이신데요.
1: 예.
0: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학인 호서대학교를 만드신 강석규 박사님이십니다.
1: 네.
0: 이분은 65세까지 대학 교수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95세, 30년이 지나셔서 생일날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는 거예요.
1: 네.
0: 내가 은퇴를 하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그때부터 이분이 외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1: 95세가 되던 해부터요.
0: 네. 그리고 건강하게 공부를 하시고 또 제자를 가르치시면서
1: 예.
0: 103세까지 예, 대학교 총장으로, 이사장으로, 교수로, 현역으로 활동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신 분이십니다.
1: 정말 이런 케이스만 보더라도 물론 더 많은 은혜로운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대표 케이스 두 가지를 오늘 또 소개해 주셨어요. 진룽 김용 선생과 그리고 강석규 박사님의 사례인데요. 95세가 되던 해에 허송세월을 했다면서 눈물로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때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셔서 10년 뒤 105세에 까지도 현역으로 활약했다고. 야,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들인 것 같고요. 주님 주신 그 꿈을
0: 네.
1: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0: 그렇습니다.
1: 그 강한 마음
0: 네.
1: 그 어떤 욕구와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나이를 초월해서 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2657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의 거울 같은 고백 찬양 오늘 내 모습을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1657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 반 이렇게 담대히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15사님 경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0: 인구 영구라고 두 글자와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로 녹음 파일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꿈을 이 좋은 꿈을 위한 세 가지 조건과 강점의 발견이라는 또 제목이 있어요. 예, 이어서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0: 조건이 있습니다.
1: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냥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고 정말
0: 네.
1: 미래를 위한 그림 또 가능성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요. 그
0: 네.
1: 첫 번째 조건, 자기 효능감입니다.
0: 자기 효능감.
1: 네, 자기 효능감은요, 자존감, 자신감하고는 조금 다른 용어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엘버트 반두라 박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는 할수 있다, 될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겁니다.
0: 믿음이군요.
1: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수 있다라는
0: 아멘.
1: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요, 먼저 예전에 내가 이루었던 작은 성공 경험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존경하는 성경 속의 인물이라든지 또 선생님, 목사님, 뭐 교수님, 존경하는 은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나를 지지하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의 격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공동체 안에서
0: 네.
1: 이런 나는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키워 갈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 믿음 속에서 꿈도 키워 갈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0: 두 번째.
1: 꿈에 대한 간절한 사랑입니다.
0: 간절한 사랑이 간절함이군요.
1: 간절함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꿈이 아니고 눈을 뜨면 더 간절하게 그 꿈이 보이는 것이죠.
0: 네.
1: 어떤 고난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가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0: 돌파하겠다.
1: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0: 네, 간절함이 또 있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0: 세 번째.
1: 그 꿈을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0: 네.
1: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면 항상 나는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할수 없다라고 좌절하게 됩니다.
0: 맞아요.
1: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0: 흉내내지 말고.
1: 내게 주신 그 달란트와 강점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0: 뚜벅뚜벅.
1: 걸어갈 때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세 가지 정말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일목요연하게 잘 나눠주셨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좋은 꿈을 꾸기 위해 이런 아무런 꿈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주 좋은 꿈, 내게 핵심이 되는 꿈, 내 삶을 이끌어갈 꿈은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잠재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 꿈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에요. 나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꿈이 정말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비교하지 않는 것,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다 보면 가끔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비교하지 않는 것. 제가 가끔 요런 걸 해요, 교수님. 제가 이게 그냥 제 취미인데 걷거나 뛸때 이렇게 중앙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밟으면서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딱 밟고 가려고 거기만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느샌가 길이 치우쳐 있어요. 근데 오히려 시선을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길의 끝을 바라볼 때 그때 제가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 이런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요, 나만의 길을 걸어서 승리한 이 감동적인 사례, 모범 사례가 좀 있을까요?
1: 네, 먼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영화 좋아요.
1: 영화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고요.
0: 네.
1: 미국 영화입니다. 루디 이야기라는 영화이고요. 실제 존재했던 사람, 생존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루디 루티그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그 가문이 전체가 대를 이어서 제철소에서 용광로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자급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0: 네.
1: 네, 키도 굉장히 작았고요. 또 공부도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분이 꿈이 있었어요.

0: 그 당시에 미식 축구로 가장 유명한 명문 대학이 노트르담 대학이었는데요.
1: 예.
0: 내가 언젠가는 노트르담 대학의 미식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키도 공부도 그렇죠. 또 사실 운동도 그리 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제철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를 믿어주는 이 루디를 믿어주는 유일한 친구가 너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느 날 제철소를 떠나서 무턱대고 노틀담 대학을 방문했고 그 대학에서 좋은 은사님을 만나고 이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는 그 전문대학을 거쳐서 이 학교에 입학하고 또 후보 선수로 열심히 운동한 끝에 졸업 마지막 경기에서 이분이 정식 선수로 예 등용됩니다.
1: 우와.
0: 그리고 마지막 관중의 환호 속에서 그라운드를 질주하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1: 명장면이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한 사람의 성공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장면을 지켜본 그 동생들, 사촌들, 그 후배들이
1: 네.
0: 다섯 명의 동생들이 그 형의 멋진 모습을 보고 모두 다 꿈을 갖게 된 겁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대학에 입학해서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멋진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1: 좋은 꿈이 또 다른 좋은 꿈을 불러일으켰군요.
0: 맞습니다.
1: 꿈의 파급 효과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또 다른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0: 네, 또 다른 한 사례는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반대로 너무 좋은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0: 네, 그 사촌, 삼촌, 할아버지까지 다 의사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본인도 의대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내가 평생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의사 가운 대신 예,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을 열게 됩니다.
1: 식당을 열어요?
0: 예.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고 싶다.
1: 오.
0: 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1: 예.
0: 설렁탕집을 이렇게 개업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네, 조영대, 조영일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 설렁탕집의 단골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정말 너무나 얼굴이 밝고, 네, 기쁘게 손님을 맞고, 또 그 음식 맛 속에 이분들의 꿈이 담겨 있기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그 작은 식당을 가득 채우는 모습,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1: 네.
0: 아,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배도 부르지만 마음도 부르는 와. 그런 그 식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1: 네. 정말 유독 이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을 가면요. 이게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배도 부르지만 마음도 뭔가 충만해지는 듯한 기분을 들 때가 정말 많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런 비전으로 또 식당을 운영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갑자기 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효능감, 간절함, 남과 비교하지 말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는데 곧 이룰 예정이다 보니 그 다음 삶의 목표를 못 찾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삶에 간절함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워려팅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 문자 안에 많은 것이 담겨있는데 일단 오늘의 우리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내용을 잘 이렇게 또 받아서 이렇게 내면화하셨고요. 또 나눠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꿈을 좀 이루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간절함을 좀 욕구하시는 우리 공우부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먼저 꿈을 이루신 거 축하드립니다.
1: 일단 많이 축하드려요.
0: 네.
1: 맞아요.
0: 이 가정 속에서도 다시 또 다른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뭐 좋은 자녀, 좋은 아빠, 좋은 부모, 또 교회에 좋은 뭐 집사님을 꿈

0: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룬 것처럼 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다. 네,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사랑해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적시로 나가서 오늘 이 아침에도 워려팅 하면서 워려팅!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1: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소망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 한켠에 또 어떤 그런 간절한 꿈과 비전 늘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일단 워려팅 하면서 담대히 나가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예요. 우리 공구구사님 축하드리고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이동우 교수님과 꿈을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 방청가족 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비전 특강에 대한 내용 녹음 파일로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연구라고 두 글자와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로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더불어 교수님께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 이렇게 보내주시면 나눠보겠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네. 이 꿈을 마음속 소망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현실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 네. 강점 찾는 방법에 이어서 꿈을 이루는 방법 다섯 가지 준비했습니다.
1: 다섯 가지? 네, 시간이 살짝 버텨서 한번 빠르게
0: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적어라.
1: 적어라.
0: 적자 생존.
1: 적자 생존. 우야.
0: 네, 꿈을 글로 적어보십시오. 네, 그 15살에 127개 꿈을 적어보신 네. 미국의 탐험가 존 고다드가 있습니다. 예. 예, 적기만 했는데 이분이 90세에 소천할 때 보니까 이 꿈 127개 중에서 예, 109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0: 적어라. 적자 생존.
1: 적자 생존. 예, 어감이 참 좋은데요.
0: 네. 두 번째입니다. 열쇠를 찾아라.
1: 열쇠를 찾아라.
0: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바로 이 꿈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1: 할렐루야.
0: 세 번째. 이 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하는지를 한번 목표를 써봐라.
1: 네.
0: 목표를 계획해라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그 꿈을 이루는데 나를 도와줄 협력자를 찾아라.
1: 아, 동역자가 있겠군요.
0: 예, 동역자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나의 꿈을 나누어라.
1: 나누어라.
0: 많은 사람들에게 내 꿈은 무엇이다라고요.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가지. 적어라.
1: 적어라.
0: 열쇠를 찾아라.
1: 찾아라.
0: 계획해라.
1: 계획해라.
0: 협력자를 찾아라.
1: 협력자를 찾고요.
0: 나누어라.
1: 나누어라. 네. 지금 다섯 가지가 핵심으로 쏙쏙쏙 와서 박히고 있어요. 글로 적어야 됩니다. 이 표현 전 마음에 지금 딱 각인이 됐습니다. 적자 생존. 적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적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도 적고 찬양도 적고 우리의 꿈도 적으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뭔가 생동감 있게 형상화되면서 우리가 또 찾아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점이라는 열쇠도 찾아야 되고요. 육하 원칙에 따른 실행 계획과 점검을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협력자, 동역자 반드시 있어요.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결과를 상상하면서 꿈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다 보면 교수님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또 메아리가 되면서 또 들어오고 그게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0: 아멘. 은혜의 선순환. 나누십시오.
1: 나누면 됩니다. 두철이 2667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꿈을 갖고 기도하는데 교수님의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파일도 신청했어요. 교수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05 사모님 학교에 있는 딸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메일 주소도 보내주셨어요. 1287님도 오늘 연구 그리고

0: 메일 주소 보내주셨습니다. 녹음 파일 선물로 드릴게요. 교수님, 한 네. 사람의 꿈은 꿈으로만 그치지만 만 명의 꿈은 현실이 되죠?
1: 그렇습니다.
0: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큰 도전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전해주신다면요.
1: 네, 첫 번째. 적자생존.
0: 적자생존.
1: 지금 바로 펜을 찾으십시오.
0: 네.
1: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네, 먼저 나의 꿈 버킷리스트를 만드십시오.
0: 네.
1: 그 중에서 하나, 딱 하나를 구체적으로 목표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꿈을 네, 세 명의 내 친구 동역자들에게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나의 보내십시오. 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0: 네,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꿈에 대한 비전을 나눠주심과 동시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나눠주셨어요. 구체화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이 시간, 오늘 조력자 3명을 찾고요. 그 다음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적으려고 하면 내가 뭘 적어야 되지? 내 꿈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빈 종이를 바라보다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찬양을 계속 떠올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그 힌트가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왠지 떠오를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붙잡고 다시 발전시키고 가지를 뿌리내리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새롭게 받을 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자생존이요. 저는 이 적자생존 정말 좋은데요. 전 적을 겁니다. 오늘 나의 강점이 되는 바로 꿈, 비전에 대해서 다채롭게 나눠봤는데 교수님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하셨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1: 네, 저도 우리 그 청취자 가족분들과 함께 오늘 꿈을 나누니까요 제 가슴이 뛰고
0: 네.
1: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오고
0: 할렐루야.
1: 예, 저도 적자 생존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가슴이 뛰고요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자체가 참 좋잖아요 여러분. 적으니까 행복하고요 말씀을 나누니까 충만해집니다. 찬양하니까 우리가 다시 소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분들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매달 한번 월요일 아침을 열겠습니다.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해요. 더불어 자녀들을 올바른 리더로 양육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나 자신이 예수님 닮은 참된 리더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도 문자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 시간 교수님과 함께 그 솔루션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와 연구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방송 마치고 두 분 추첨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붙들고 우리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죠. 아멘.
0: 아멘.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교수님 방송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4540님 아멘 화답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극동랩의 한동대학교 리더십 코칭 이동우 교수님이셨습니다. 깊이 있는 나눔 전해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힘과 성공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평생 곁에 두며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백성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잊어버리면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남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어느새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고픈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은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 양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고 싶다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말 잘하고 스펙이 화려하다고 왕의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단지 조건과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사람도 성공도 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상스펙과 성공,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나요? 내 인생의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둘째, 세상의 힘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은 왕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해요. 당시 병마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죠. 세상 왕이라면 당연히 강한 군대를 갖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달라야 해요. 군사력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요.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그 힘을 더 의지하기 쉬운 까닭입니다. 더구나 병마를 얻고자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힘을 얻겠다고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예전에 의지하던 방법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지요. 돈으로, 인맥으로. 그렇게 세상 방법과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는 아내와 은금을 조심하라고 해요. 아내는 당시에 성행한 정략 결혼을 말하지요. 솔로몬은 결국 이 말씀에 걸렸어요. 많은 아내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를 든든히 하려 했지만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은금은 경제력을 뜻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는 것을 경고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자기를 위해 쌓아두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많이 가져 미혹되는 것보다 복일 수 있어요. 세상 왕은 군사력과 외교력, 경제력이 많을수록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마음을 미혹하는 요소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쌓아두고 싶은 병마와 아내, 은금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셋째,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 왕이 왕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고 해요. 왕이 직접 말씀을 베껴 쓰라는 것입니다. 왕도 주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한낱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해요. 잠깐 읽는 게 아니라 평생입니다. 왕은 결정할 일이 너무도 많잖아요. 사람도 세워야 하고, 전쟁을 판단해야 하고, 수많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기 경험과 총명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해요. 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평생 배워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믿음도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왕의 가장 큰 위험은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말을 들으니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평생 읽으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때 세상의 처세술을 먼저 찾습니까? 말씀을 먼저 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가족과 지체 위에 군림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인정이라는 세상 왕을 좋아한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다 보니 제 판단들은 다 옳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회사에서 금방 인정도 받으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도 눈을 감았고 접대를 위해 음란의 죄도 행했어요. 인정 중독에 빠져 저의 모습을 숨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에 괴로웠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을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하며 돈 욕심도 내려놓지 못했지요. 제게 친형이

0: 있는데 형은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해 사채까지 쓰며 빚쟁이 신세로 쫓기게 되었어요. 형은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힘든 마음들을 다 털어놨고 그제야 가족 구원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던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과 공동체 덕분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형은 정말 외롭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형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형과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지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의 우선된 임무라 하세요.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과 억울함으로 세상 성공을 기준 삼고 살던 제게 형이 망하는 사건을 주셔서라도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이제는 힘과 물질이 아닌 말씀과 성령을 구하며 가정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친형에게 매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펴고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왕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세상의 병마와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평생 옆에 두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므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돈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 저희입니다. 힘든 사건 앞에서 말씀보다 사람과 돈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완악함도 있습니다. 병마와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부족할 때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나를 미혹하는 성공과 인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길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생각과 처세술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먼저 펴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낮아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0: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제가 경주에 이제 여러 해를 살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일부러 찾아오기도 하고 경주를 찾아오면 인사차 와요. 그리고 제게 꼭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면 좋아요? 어떤 식당을 가면 맛있습니까? 어디 가면 잘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 어디

어디를 가라, 어디 가면 좋다, 어디 식당 가면 맛있다라고 일부러 알려주죠. 뭐 정보를 가져오지만 야 경주 사람은 거기 안 가, 경주 사람은 여기 가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그걸 다 듣고 가보고 나중에 꼭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경주 사람 다 됐네 그럽니다. 저 말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안심하죠. 아 내가 경주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잘 적응했다는 말이구나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지역 사람 다 됐다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어떤 시대에는 참 좋지 않았던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누가 만약 고린도 사람 다 됐네 말하면 그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그리스의 남부 지방인 이 아가야 지역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 지역에 가면 이 그리스를 크게 나눠서 북쪽은 저 마게도니아 지방, 아래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심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이 번창했고 문화가 발달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였지만 그보다 더 유명했던 것,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의 모든 도시가 그렇죠, 신전이 세워졌는데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신전은 단지 제사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그 신전에서 제사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전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는데 고린도의 12개 신전 중에서 가장 컸답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천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원래 사제 그러면 뭐 제사를 돕는다 이런 뜻이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던 사제들은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이후에 남자와 관계하려는 거의 참기들의 수준으로서 거기 모여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고린도에서 왔습니다, 나 고린도에 삽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스럽다, 고린도 사람 다 됐다 이런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너 타락한 인생 같다, 이런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고린도의 풍토 가운데 바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까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했다면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했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정했다면 지난날 그 악한 것을 출입하고 혹은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에 가담했던 행위는 이제 그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악한 습관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주일에 교회 가운데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평일이 되면 그 몰려다니면서 신전에 가서 거기서 그 악한 제사에 참여하고 또 음란한 여인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전혀 가당치도 않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러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세기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자들의 소리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를 말했느냐? 영과 몸은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영은 거룩한 것이요 몸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충동하는 겁니다. 영만 깨끗하면 돼,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 없으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충동하는 사단의 악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된 것을 말하고 그 불의한 것에 가담하게 할 때 그러한 이론과 문화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고 얼마나 문제를 가지고 또 성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이론들을 무시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정당화했습니다. 아, 영만 깨끗하면 되면 몸으로는 뭘 먹든 무슨 짓을 하든 괜찮은 것인가라고.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 불의하고 악한 이론과 인간의 욕망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것으로 핑계를 삼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전에 가서 불의하고 악한 짓을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으니까 몸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헛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삶의 자유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유는 과연 무엇에 관한 자유입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말할 때 과연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말할 때는 바로 율법주의 혹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 안에서 불의하고 악한 것을 떨쳐낼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 율법주의는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마셔라, 어떻게 입어라,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만지고 이런 것을 마치 그 형식에 가담함으로써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은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주의적인 것으로서 신앙 있는 것으로 포장해 왔다면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는 오직 각 사람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언제이든 혹은 그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때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자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헛된 자유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게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이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 않은가라고 자기를 내세울 때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사람들은 서로 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할 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제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헛된 말로서 이걸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이 혹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그것을 바꾸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 번째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것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과연 유익한 것인지 그게 내게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함으로써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일을 버릴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책임이 따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든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한 성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책임과 징계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성적인 죄에 관한 문제는 그것에 관한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 찾아드린다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죄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 문제로 정말 고통받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그의 업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치명적이었던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였습니다. 다윗이 회개 안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의 침상이 젖도록 정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에 큰 재앙의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그 결과가 나타났던 게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이 그 이복의 동생을 범하는 간음의 문제 혹은 그의 아들이 그의 칼을 뽑아서 자기 아버지를 해야겠다고 쫓아오는 이런 문제 이 칼의 역사, 이 피비린내의 사건들이 그에게 터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안에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에 더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택하는 자유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죄의 상황은 항상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은 얽매임의 현상,

중독의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게임하는 사람 상당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다른 일 없으면 그거 해야 되고 혹은 다른 일이 있어도 그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자기에게 중요한 것처럼 혹은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계속 거기에 한참 하다 보면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거나 혹은 도박에 혹은 마약에 중독되면 절대로 그것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것을 쳐다보게 혹은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나게 만드는 이 우리를 얽매이는 죄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종종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까지 거 끊어낸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상황은요 인간의 힘으로 쉽게 끊어내지 못해요. 안 하겠다고 말해놓고 조금 있으면 또다시 하게 되고 언젠가 그것에 더 깊숙이 매여 있는 자기를 볼 때마다 한탄이 나올 만큼 죄는 인간을 계속 끌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얽매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불의하고 악한 것에 얽매여 있는 현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성적인 문제에 관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이 부도덕한 상황에서의 통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라고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먹기 위해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식욕을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말하면서 또한 얹어 있는 거죠. 성욕도 자연스러운 거다. 예쁜 여자를 보면 쫓아가는 것이고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본능에 충실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그리스 혹은 로마의 문화가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적 부도덕을 정당화시키는 소리가 많았는데 그게 뜻밖에도 여러 지성인들에게서 나온 말이었어요. 즉 시대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불의한 것들을 조장했던 겁니다. 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의 가장 유명했던 수사학자가 바로 키케로였습니다. 정치가였고 영향력 끼치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젊은이가 창녀와 행각을 금하는 자는 금욕주의자다. 즉 무슨 말이냐? 누가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할 때 그거 금하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오히려 금욕주의를 비판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철학자 플루타르크가 했던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방탕함을 즐기며 노란하고 바람 피우게 되는 것을 자기를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되나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놀고 있는데 야, 당신을 존중해서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많은 사람 앞에 세뇌하듯이 그렇게 조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남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저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성적 타락을 조장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도덕적 실패가 결국 로마 혹은 그리스의 몰락을 가져왔던 거죠. 마치 배고프면 밥 먹듯이 혹은 성적 욕구를 그렇게 어리석게 해소해도 되는 것처럼 말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패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시욕이나 혹은 성욕이나 이걸 우리 가운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며 그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삶으로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께 권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드십시오. 좋은 것을 드십시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많이 먹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먹어서 혹은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바람에 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거죠. 살기 위해서 좋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먹는 겁니다. 오늘 또한 이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성적 관계로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가는 거죠. 그러한 원리로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즉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을 먹어야 되며 누구와 사랑할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몸을 주심은, 나에게 건강 주심은, 이 삶을 살게 하심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사는 것을 귀히 여기라는 거죠. 몸으로 사는 시간들을 아끼라는 겁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는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만 중요하다고 말할 때 마치 영과 몸을 분리해서 살 것처럼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이더라고. 왜냐하면 이 몸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또한 우리 몸은 장차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장차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걸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 14절에 말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은 아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이 몸이 사용될 때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고 혹은 불의한 것을 하면 여러분 자신도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누가 볼까 봐 누가 알까 봐 걱정하죠.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예, 이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봐주셨으면, 사람들이 이걸 알아줬으면 하고 우리 마음도 오히려 우리의 수고에 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정말 그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의 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라고. 아주 강하게 우리의 몸이 누구와 연합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신비, 연합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창녀와 합치면 그는 창녀와 한 통속, 하나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합하면 그 주님의 영이 그에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바로 이 선택이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합할 것인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몸에 관한 이 정체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과 합한 새로운 삶으로 나가면 이제 나는 옛사람, 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삶인 거죠. 즉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 몸도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몸과 영혼에 관하여서 잘못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마치 영혼은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혹은 영과 혹은 몸을 분리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나 분리되는 거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의 인격체로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는 걸 가지고 마치 두 개를 분리해서 살 것처럼 말하는 건 이상한 일인 거죠. 여기 고린도 교회들이 빠진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영혼은 선하고 영혼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고 몸은 추하고, 아니요, 내 몸으로 추하고 악을 범할 때 나의 영혼도 추하고 더러워지는 거죠. 하나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몸으로 하나의 전 인격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죄를 범하면 그건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악한 생각을 하면 그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따로따로의 삶이 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말처럼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고 여러분은 여기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거룩한 신자일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와 하나 되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본문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합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의 영, 하나의 몸처럼 한다는 거죠.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요, 사실 성령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 몸에 어디 와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많은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정해집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도 이제 내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숙고하고 지난날의 악행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잘못되고 불의한 것들을 거절하는 힘과 능력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람이요 또한 그의 삶에서 이렇게 성령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 창기와 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가? 즉 그렇게 불의한 것과 혹은 음란한 것과 결합할 때에 내 속에 있던 성령은 어느 순간에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제 불의하고 악한 것에 가담해서 그것에 쩔쩔매고 끌려다니는 삶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주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나오는 본문 6장의 9절과 10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가? 바울은 여기서부터 규정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전제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불의와 악행으로 살고 있는 너희 믿음 없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 중에도 다시 이러한 죄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로 판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 성령과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혹은 불의한 것들을 찾고 있는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 그러한 것은 결코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요, 음행을 피하라는 이 말은요, 그 상황에서 도망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의한 것, 음행의 자리, 가담하면 안 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에 끼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망쳐라!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 이끌려서 불의한 자리, 술자리, 악한 자리에 끌려가거든 여러분, 방법은 무엇이냐면 도망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눈치 보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면 죄의 상황을 면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서 왔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상황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청년 요셉, 나이 10대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삶의 안정을 조금 찾았을 때 20대 초반에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주인 여자의, 그 주인의 아내 된 여자가 계속 그를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하는 그 꾀임이었습니다. 어쩜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가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다른 것 바라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리까.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를 붙잡을 때에 옷이 찢겨지고 옷이 벗겨져도

다 두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것 보면서 뭐 내가 이길 수 있어 타협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강하게 말하는 것, 피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가중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18절은요, 음행으로 인한 죄가 다른 죄의 상황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즉 다른 죄는 다른 상황 가운데 외부의 죄의 상황으로 드러나는 문제지만, 오늘 여기 말하는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쌓아놓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의 모습은 결국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억되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왜 그것을 피해야 되며 왜 그러한 것에 가담할 수 없는가,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곳 사실 어떤 분들이 성전 말하지만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은 태도를 고치더라고요. 밖에서 온갖 뭐 여러 가지로 자기의 소란함과 혹은 불법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 오면 온몸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여기 오면 그들의 태도가 좀 점잖아지고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여기 와서 우리의 태도를 고칠진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그분이 찾아가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예배당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기 원하시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내가 내 속에,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기 원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의 삶에 들어와서 너희를 전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는 내 속에 주가 계시기 때문에 죄의 상황, 이전의 습관적인 것이랄지라도 이제는 그럴 수 없더라고. 그 이유는 주가 내 삶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이 죄의 상황을 이겨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 되었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주께 정하였기에 불의와 악한 것들 혹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뭔가 중요한 계기가 있고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계기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삶에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며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렇기에 이전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나 쓰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는 것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음행에 관한 문제,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떠냐? 단지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 주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신 겁니다. 그것이 뭐 여기 말하는 자신의 것이 아닌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세상

0: 세상에 와서 하나도 안 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집 한 채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 집 가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늘 여기저기를 유리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혹은 하나님이 행하라 할 때 거기서 행하셨던 거죠.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당당하게 치러내셨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 값으로 산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마귀의 종, 세상의 노예, 헛된 삶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얻은 사람으로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야 비로소 시야가 열려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내 삶은 내 것이고 내 재산도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그분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물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전히 세상과 연합하고 창기와 섞여 사는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성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어쩌면 우리의 여러 목표를 위해서 또한 그 수고를 위해서 살아온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삶이 주의 것이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느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전과 달라져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이며 내가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두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상에, 성적인 것에, 얽매인 것에 여전히 멈춰져 있으면 늘 그것 때문에, 늘 그것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이 삶의 여정이 펼쳐 있습니다.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른 삶의 여정을 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힘껏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값으로 사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의 욕망과 고린도 교인들 같이 음란과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삶을 드리기 원하며 또한 이 몸으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또한 어떠한 삶으로 살 것인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정해지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역사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 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 774-6162번 경주제일 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등을 돌리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성경은 영생이 단지 죽음 이후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말씀을 하셨죠. 햇빛을 외면한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한 영혼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겠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과 사랑은 영원히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걸음이 앞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